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네, 광복절 대체 공휴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와, 오늘부터 이제 정규 방송이 시작이 되었죠. 리드랑 가족 여러분들도 이 아침에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가 아닐까 싶네요. 기도는 우리를 더큰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도 자체가 가장 큰 사역이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를 더큰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가장 큰 사역이라는 거 어떻게 아멘이 되시나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시작과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빚어지는 거룩한 만남일 텐데요. 사람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기도하는 순간 하늘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역을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삶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더큰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자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 자체가 가장 큰 사역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월 17일 월요일 아침 공휴일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더 기도하는 모습으로, 더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시작합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1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휴일 아침에도요 들어오셔서 반갑게 또 출첵 인사 나눠주고 계세요. 6809번님께서요. 네, 아 진짜요? 포항에서 칠곡으로 네, 갈 예정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오늘 가족들과 가까운 또 나들이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아침에 보니까 제가 출근할 때는 비가 좀 그쳤었거든요.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또 10시부터는 또 비가 좀올것 같다라는 예보를 봤는데, 우산은 네,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6181번님께서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보내주셨어요. 네, 아침에 인사합니다. 9507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피디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공휴일 아침에도 들어오셔서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는 우리 뜨란 가족들이 계셔서 저도 외롭지가 않네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지금 포항 지역으로 휴가차 와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한번 출첵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휴가차 왔어요라고 보내주시면은 선물을 드릴게요. 네,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로 휴가를 오셨는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천권이 포항, 경주, 영천, 영덕, 또 울릉도잖아요. 울릉도로도 휴가 오신 분들 계실까요? 그런 분들도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어디입니다. 휴가차 가족들과 왔어요라고요.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 아침에. 그리고 우리 뜨란 가족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출첵 제시어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달려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또 위로와 또 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쉼이라는 한 글자로 출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쉼, 요한 글자로 들어오시고요. 또 어디에서 또 쉼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딥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세요. 신청곡 보내주셨죠? 6181번님, 물가로 나오라 라는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송금석 목사님의 찬양 함께 하시죠.

아멘.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이 곡은 신청해 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이곡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 앞에서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 7201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눴습니다. 쉼이라는 한 글자로 또 출첵도 같이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찬양

영상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 애청자님께서요, 보내주셨어요. 3476번님. 샬롬 쉼 들어오셨습니다. 정PD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문자 보내드려요. 서울입니다. 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쉬시는 날인가 봅니다. 그죠? 네. 아침에 또 들어오셔서 잊지 않고 출첵도 남겨주시고요. 서울은 또 오늘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포항은 조금 이제 비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날씨를 못 보고 들어왔어요. 네. 여러분들 계신 그곳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출첵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데 출근하셨어요? 생방인가 보네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생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지금 들어오셔야지 여러분들 신청곡 지금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9507번님께서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곡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쉼이라는 한 글자와 함께 네, 출체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요. 경남 전역에 광복절 연휴 3일간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는 비가 내렸죠. 하지만 남해안에는 그 물폭탄 수준의 집중호우가 네,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또 큰 피해도 있었는데요. 하루빨리 잘 복구가 되고요.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 여러분들 우리 이 남해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산사태 또 고립 네, 참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유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하루 빠른 또 복구가 있고요.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쉼이라는 한 글자와 함께 출첵도 같이 남겨주고 계세요. 네. 나라사랑축제 이틀간 유튜브로 잘 들었습니다. 4540번님. 그쵸.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굉장히 어린이 합창 단원들, 그 약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 단원들이 함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과 또 이렇게 퍼포먼스로 준비했잖아요. 볼 때마다 왜 이렇게 감동과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나라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챔버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과 함께 찬양하시죠.

4540번님의 신청곡 나무엔의 쉼이었습니다. 돌발 성경 퀴즈. 돌발 성경 퀴즈 준비했고요.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네모를 계속하고 네모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할까요? 여기에 들어갈 글자 수는요, 두 글자고요. 초성 힌트는 기역과 디귿이에요. 기역과 디귿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 무엇일까요? 이거를 계속하고 여기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도 이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죠? 잘 들으신 분들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육안의 47번님이세요. 쉼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참 어울리네요. 가뭄으로 마음까지 말랐던 시간이 담비로 쉼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이 또 쉼을 주고 있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피디님의 수고로 모두가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의 수고로 모든 분들이 행복하다면은 저는 대만족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쉼을 주신 분들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네, 함께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네요. 퀴즈 정답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네모를 계속하고 네모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초성 힌트는 기역과 디귿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C5밴드의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감사함으로라는 찬양. 함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찬양하시죠.

0: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돌발 성경 퀴즈 정답은요. 네,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었고요. 오답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정답 기도입니다. 기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입니다. 4995번님 그리고 9898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근길입니다라고요. 우리 9245번님 오늘도 쉬지는 못하지만 극동방송을 들으며 쉼을 얻어요. 정답은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쉬셔야 되는데 그죠? 네. 조금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극동방송 네. 들으면서 또 쉼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2667번님께서 오늘 휴일인데 사랑했더라는 계속 방송하시네요. 까맣게 잊고 있다가 트럭 몰고 오다가 잠깐 멈추고요. 방송 듣고 있습니다. 사연도 보내셨어요. 정답 맞춰주셨고요. 반가워요 피디님 하셨는데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근무하시고 또 현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네 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힘내세요 다들. 네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 내용이 있죠.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요. 8월 26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 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서울 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이세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을 내셨는데요. 이 책이 2023년도에 갓피플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세미나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요,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주고 계시는데, 최상훈 목사님의 책을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목사님의 책을 읽고 신청합니다. 하나님의 DNA라는 책, 저도 지금 읽고 있거든요. 이 책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꼭 함께하고 싶어요.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신청하고요. 기도의 필요와 중요성을 배우고 또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만나 뵙고 이야기 한번 나누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서도 네, 신청해 주신 분들 계시네요. 방송을 듣고 기도에 대해서 또 목사님의 그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방송을 듣고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최근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서요. 신청합니다라고 또 세미나 보내주셨어요. 기도가 많이 막혀 있어서 돌파하고 싶어 신청합니다. 극동방송 광고와 평소 좋아하는 목사님이어서 또 신청합니다라고 또 친구 추천으로 네, 세미나 신청하신 분도 계시네요. 자, 그리고 이날 당일날 오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50분께는요. 최성훈 목사님의 예수님과 한달 살기 이 책을 또 선착순 50분께 드릴 예정이에요. 지금부터 기도하며 함께 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라고 신청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고요.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에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가 준비했습니다.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양을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돌아올게요.

0: 기존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요즘 정부의 조세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 타겟이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해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집보다 집이 옳았다는 말이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집보다 집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집보다 집이 옳았다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이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직도 집도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직도 집도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을 살펴보면서 만남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0대의 나이에도 야구장에서 꼿꼿하게 서서 선수들을 지도하는 대한민국 최장수 야구 감독이 있습니다.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김성근 감독입니다. 제일교포 출신으로 지금도 한국말을 어눌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분은 오합지졸의 꼴찌팀을 강팀으로 만들고 무명의 선수들을 최고의 스타로 많이 만드셨습니다. 이분의 철학 중 하나가 감독은 선수의 연봉을 늘려주는 자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연봉을 올려주기 위해서 단내가 날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한계도 잠재력이 폭발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김성근 감독님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잠재적 관점에서 볼 때 룻도 모압이라는 약속의 공동체 밖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약속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잠재력을 폭발하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도 불가능한 다양한 한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충성을 다할 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잠재력이 폭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룻기 2장은 나오미의 텅 빈 삶과 공허함이 해결로 나아가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머니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추수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담하게 기다리던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보아스는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었고, 사환은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아침부터 서 있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본문 8절에서 16절은

룻기의 2막 2장이 됩니다. 보아스와 룻의 대화로 주로 이루어졌고요. 세 번의 보아스의 말과 두 번의 룻의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크게 다섯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세 번의 말과 룻의 두 번의 말이 있는데요. 보아스의 세 번의 말이 룻의 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사회적으로 약자인 룻에게 어떤 은혜, 인혜를 베풀었는지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짧게 반응합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눈 세 번의 대화를 보면 첫 번째 대화는 세 가지 은혜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두 개의 대화의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 대화는 식탁 초대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대화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자상한 마음씨와 배려의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첫 번째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라고 두 번째 배려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라고 세 번째 배려의 내용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서 있는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하자마자 처음부터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줄까요? 여러분이 보아스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언제고 모압 출신 며느리 보내서 이삭을 얻으려 한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유력한 자인 보아스는 은혜와 호의와 배려를 실천하고 행동에 나섭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 느껴지는 보아스의 마음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이미 들었고 그 룻을 애틋하고 애잔하고 아련함으로 챙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유력한 자라면 아니면 유력한 자를 만나고 싶다면 은혜와 호의와 배려를 실천하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내 성격, 내 스타일, 내 철학이 보아스와 같지 않고 룻과 같지 않다면 일단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유력한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원문은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생계를 위해 이삭을 줍는 약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베풀 수 있는 모든 인애를 딸처럼 제공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보아스가 룻을 애틋하고도 따뜻하게 순수한 마음에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나는 살고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홀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는 사람들이 룻처럼 있다면 보아스처럼 내 딸아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유력한 자들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인애를 베푸셔야 합니다. 물론 인애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기준과 원칙과 질서를 알고 배려할 때 인애는 가능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면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

0: 자신의 공동체 일원으로 멋지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방송 가족들은 내가 유력한 자들이라면 보아스와 같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출신 배경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철학도 성격도 하는 일도 스타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아스처럼 마음을 열 때 절망적인 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셔야 됩니다. 보아스는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후에 룻의 안전을 위한 조치까지 합니다.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보아스는 철저하게 룻을 보고합니다. 보아스는 대충 보호해주는 척도 하지 않고 하나에서 열까지 세심하게 생각하고 체크하고 배려해 줍니다. 따라서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도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자들도 되시고 유력한 자들도 만나셔서 보아스와 같은 인애도 받고 인애도 베푸시는 만남과 축복의 은혜가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더체움교회 256-691번, 25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사랑이들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러비임의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2부 첫 곡을 함께 나눴고요. 우리 6809번님께서요. 지금 7곡 호국평화기념관으로 출발합니다라고 지금 가족들과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 사연은 계속되고요. 듣고 싶은 곡또 어떤 사연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540번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계절이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어제는 가을에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라고 서울에서 네, 방송을 듣고 계시죠. 지금 현재 서울 날씨는 우리 서울 애청자분께서요. 흐립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약간 흐린 정도랍니다라고 날씨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도 2시에 비 예보가 있어요라고 양평은 또 3시부터 비가 온다고 하네요라고 여러분께서 계신 그 지역의 날씨들 같이 또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전국구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방송을 잘 듣고 계시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이어서 함께 나눌 찬양입니다. 예수 전도단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예수 전도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2부 시간에서도요,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셔서 네,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9918번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2667번님께서도요. 어제는 각 지역에 내린 비로 해갈된 지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 직접 나와 인터뷰하는 모습들도 봤는데요. 비를 기다리던 농부들에게는 정말 담비가 되었죠. 저희 과수원에도 비가 내려서 나무들이 춤을 추듯, 네, 그렇게 즐거워 보입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다들 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담비가 내려져서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요. 우리 또 과수원을 또 운영하고 계신 우리 2667번님께도 이 비가 굉장히 기다려졌던 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무들이 춤을 추듯 우리 2667번님은 또더 역시 기쁘게 덩실덩실 춤을 추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밭에 농부 나가라는 곡 신청해 주셨고요. 잠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비가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내려주면 참 감사한데요. 경남 거제와 통영에는 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죠. 그래서 인명피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잘또 복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아멘.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저밭에 농부 나가 찬송가 591장 함께 나눴습니다. 모두 알곡되어요 라고 하시면서 6181번님 보내주셨습니다. 네, 주님 앞에 우리 섰을 때 그렇게 또 칭찬받고 또 열매가 있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오스말드 챔버슨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 준비했습니다.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죠.
1: 8월 17일 강요하지 않으시는 주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이 순종하기에 힘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은 놀라울 정도로 힘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조금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붙잡으려고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고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 그분은 결코 속여서 덫에 빠뜨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단지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심한 말씀을 하시고 그 후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거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까? 이 부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들었고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붙잡았으며 그 말씀은 그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완전히 낙심한 가운데 비통에 잠겨 떠났습니다. 그는 불같이 뜨겁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그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열광적인 헌신을 자아내는 대신에 가슴이 찢어지는 낙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들려지면 그 말씀은 조만간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 몇몇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어떤 특별한 지점에서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할 때 주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황다은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라는 곡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네,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속상하게 하고 좀 빗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돌발 찬양 퀴즈. 2부 시간에서는 찬양 퀴즈 준비했어요.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준비한 곡은 하나님은 우리의 땡땡땡 되시며 라는 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 되시며일까요?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 앨범에는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땡땡땡 시작되는 가사가 아마 제목인 것 같아요. 이 세 글자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이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초성 힌트는 피읍과 니은과 치읍입니다. 피읍, 니은, 치읍. 이 단어는 뭐 재난이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머무는 곳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 상황에 따라 이 폭염을 피하는 무더위 쉼터나 또 난민을 위한 보호소 등으로도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여름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죠? 폭염을 피하는 무더위 쉼터. 피난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네,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이에요. 맞습니다. 6181번님. 세 글자 피읍과 니은 치으시고요. 세 글자 지금부터 받아보도록 하죠. 여기는 이곳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곳 수도 있죠. 네, 이곳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상황이 어렵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거가 되어 주시고요. 또 안식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땡땡땡 되시며 이 찬양 들으시면서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여는 시편 묵상. 하나님은 우리의 땡땡땡 되시며라는 곡이었습니다. 여기 들어갈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돼요. 초성 힌트는 피읍, 니은, 치읒 드렸고요. 이 뜻은 뭐 재난이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머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갑자기 위기를 닥칠 때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이거 되시는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땡땡땡 예수 의지해요 라고 하시면서 1064번님도 보내주셨고요. 땡땡땡 세 글자만 정답 잘 보내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땡땡땡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나의 땡땡땡 이거가 되십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 글자 지금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극동에서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들으신 후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바로 발표하도록 할게요.

가디소 그 주신 하나님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아, 오늘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합니다. 퀴즈 정답은요, 바로 세 글자 피난처가 정답이었습니다. 피난처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 와 많이 계셨어요. 선물 받으실 분두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6792번님 그리고 4485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도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540번님께서는요. 집에서 해야 할 회사일 하면서 방송을 듣고 있어요. 라고요. 은혜로운 선곡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복되고 행복한 월요일 보내세요. 피디님 이렇게 인사해 주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참 안전한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 늘 안전합니다. 피난처 대신에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요. 또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참 힘들고 어렵고 좀 마음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피난처 대신에 우리 주님께 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 품 안에서 네,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안전하게 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육아는 82번이 미리 또 인사해 주셨습니다. 공휴일 방송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유, 되게 쉬는 이 날에 또 깨어 있어서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네요. 오늘 준비한 곡은 피난처가 들어가는 찬양 한곡더 준비했습니다.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예수.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뜰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 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극동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렵다 하신가 돌이킴이라는 주제로 복음에 대하여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십자가 신앙이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로 인한 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십자가 신앙에 멀무지 않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며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이전과 이후가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사랑과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안에 무엇이 있기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가 탄생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신약의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을 비교해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은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루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어루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루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신분인데, 예수님을 믿고 어렵게 될 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것은 죄를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즉 내 죄가 거저 있는데도 듣고 지나가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일이 있으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성경에 소개된 행복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제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깨어나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다른 종교도 많지 않은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옳지 않다면 예수는 가대 망상증 환자이거나 종교적 사기꾼이지만, 그가 한 말들이 옳다면 예수는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택은 당신의 판단에 달렸는데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놓인 길은 자신의 죄의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 앞에 놓여진 길은 두 길입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유에 달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의 형벌을 받아 죽음의 길을 가는 것과,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죄의 형벌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남은 삶에 있어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인데, 그 선택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중력 가운데 있는 새는 날개를 잃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듯이 죄를 지은 영혼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새로운 법칙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법칙이 작용하게 되었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하는 사람은 죄의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예수와 함께 어려움을 더듬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즉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로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0: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데 찬송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회개인데 회개란 가던 길을 돌이키는 돌이킴입니다. 즉 돌이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교회 안에도 돌이킨 사람들과 돌이켜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모든 문제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뉠 뿐인데 당신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병원에 갑니까? 누가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당연히 자신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감기 정도로는 의사의 말에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자신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현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이킴이며 옛 생각과 옛 습관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돌이킴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옛 사람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돌이킴은 더 이상 자신의 죄성에 매어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이키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죄사함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것에서 어지적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반응하여 돌아서는 것이며 삶의 변화도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양자의 영으로 아들된 삶을 살아가려는 어지적이고 결단적인 반응의 결과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발적인 반응인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소나기가 온 후에 비포장 시골길에서 길 위에 있는 작은 웅덩이에 미꾸라지를 건져서 논에 넣어주려고 했으나 계속 도망을 다니며 겨우 잡아도 손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미꾸라지들이 자신을 건지려는 구원의 손길을 피하는 것은 곧 물이 다 말라버리게 될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3-0065번 새포항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랑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사랑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이들한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우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SD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7일 월요일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오천 새소망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에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의 사촌 하나멜과의 토지 매매 기록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외어싸고 있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제10년의 있었던 일이지요. 예레미야는 이 성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것이며 왕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신세였습니다. 이때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 고향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고 제안했죠. 바벨론이 이미 나라를 집어삼키기 직전이라 그 땅은 적국의 영토가 될 판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망할 나라에 부동산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죠. 예레미야는 그 땅을 보러 갈 수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값을 지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소망의 기도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 하신 주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사랑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포항 세계로교회 하웅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방송 가족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 함께 기도하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 믿고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방송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대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사연입니다. 7240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아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아들이 하나님 꼭 만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고혁준입니다 하고 아들 이름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엄마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에요. 아들을 위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예,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목사님 예,
1: 그렇습니다.
0: 기도해
1: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7240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고혁준 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여서 어머니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떤 만남을 주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이웃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영접하고 기쁨으로 맞아들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꼭 구원의 역사가 고혁주님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드립니다. 9215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3월에 건축사 실기시험을 본 조카 김희수가 합격하지 못했지만 9월에 다시 도전합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해 9월 시험에는 꼭 합격하여 내년에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희수는 아직 대학 학자금 대출을 다 갚지를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결혼 준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동탄 쪽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희수의 새 보금자리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조카분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1: 그렇네요.
0: 네, 결혼도 앞두고 있고 취직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

0: 노력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조카 김희수 분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도 앞두고 있고 시험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험이 9월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해왔던 대로 좋은 결과를 얻어서 기쁨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집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대로 원하는 곳에 가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가정에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9월에 시험 꼭 합격하여 모든 일이 술술 풀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95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창립기념 헌금도 현금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1일 신랑 월급이 정상적으로 입금되게, 제가 오른쪽 무릎 통증과 신랑 허리 통증도 완화되게 기도해 주세요. 9월 하반기 전도사역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네요. 네,
1: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9507님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편의 월급이 잘 입금되고 가정생활이 어렵지 않고 또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여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저들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아픈 것이 깨끗하게 낫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드리는데 70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친정 부모님 두 분이 혈액암과 폐암이십니다. 81세, 86세이십니다. 배순례 신병관 부모님 꼭 이름 불러서 기도 부탁드리고 생명책에 올라가는 이름 되게 하옵소서 하고 아마 따님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머님과 아버님의 건강, 그 다음에 영적인 구원 모든 것을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해 오셨는데요. 목사님.
1: 그렇습니다. 참 연세 많으시지만 자녀들의 이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아름답게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087님 친정 부모님 두 분이 혈액암과 폐암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배술래 신병관 이 두 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따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에게 인정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약속받았던 그 말씀

0: 그대로 비록 연세가 많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는 이 자녀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배순례 신병관 이 두 분의 이름도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암으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얻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주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두 분 모두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올려드립니다.

0: 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345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강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포항에 친정엄마 집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12년째인데 시부지라 제가 땅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속히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땅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부담감이 그렇죠. 줄어들 것 같은데.
1: 집이 그 시부지 위에 건축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지 못해서 세를 내고 계시는데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459님 안강에 계시지만 포항에 친정 어머니 집이 있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땅의 명의를 얻지 못해서 시에 세를 지불하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알 수 없고 또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산을 바다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하셨으니 이 사랑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세를 지불하고 있는 시 부지가 속히 개발되어져서 본인들이 명의를 얻고 또 거기에서 마음껏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개발시켜 주시면 얼마든지 이 기도가 응답되어 질 수가 있사오니 사랑하는 종의 이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그 경제적 부담도 들어주시고 생활의 편리함과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2667번님의 기도 제목 계속해서 중보기도 올려드립니다. 샬롬 감사드립니다. 긴급 기도 부탁입니다. 몇 차례 소망의 기도에 기도 부탁드린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젊은 집사 부부가 동시에 암판정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최근에는 여자 집사님께서 입천정이 헐면서 식사도 힘들고 힘도 없어 집에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생각할 때 눈물이 핑 돕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집사님이라 더욱 안타깝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호전되고 완치되어 완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요 하면서 교회 동역자 같은 식구를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제 기억에도 여러 차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자 집사님이 많이 힘드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1: 예, 부부가 함께 네. 예, 편찮으신 것 같네요. 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어떤 계획이 계셨기 때문임을 저희들 또한 믿사온데 이 사랑하는 젊은 집사님 부부가 암 판정을 받고 고통 중에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집사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생활하는 것까지도 힘들다고 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이 종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집사님 부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는 감기나 이 암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얼마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한번 명령하시면 능히 치료하실 수 있음을 또한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0: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이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남은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동역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의 간절한 이 합심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치료의 광선이 치료의 능력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간절히 치유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9033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가정의 머리로 세운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하율, 하늘, 하영이의 엄마로 일상을 살 때에 주님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자라게 하여 주세요 하고 아멘 하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아멘 하고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 세 개. 네, 우리 이 가정을 위하여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이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성경적인 믿음의 아내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간절한 소원대로 남편을 잘 섬기고 받들어서 믿음의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가며 또 그 남편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믿음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율, 하늘, 하영, 사랑하는 새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금과 같이 귀한 자녀들입니다. 잘 자라게 하시되 건강하게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께도 귀하게 쓰임받고 가정을 빛내며 이 사회에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호주 되어주시고 남편이 또 그 위에 머리 되어주고 그리고 순종하며 행복한 아이들이 있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711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숲교회를 섬기는 최봉진 집사입니다. 하 목사님, 기도해 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늘숲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 부탁드릴게요 하고 목사님 아시는 분인가 봐요.
0: 예, 우리 네. 최 집사님 오늘 공휴일인데 어떻게 라디오 듣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잘 계실 줄로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숲교회를 섬기는 최봉진 집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며 본인이 섬기고 있는 하늘숲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숲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또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가 더 풍성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교회를 찾고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여러 가지 기도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소원과 저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숲교회가 더 부흥되게 하시고 더 은혜로운 복된 교회가 되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 집사님과 이 권사님 그리고 그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0: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080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달 전에 직장 문제로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얼마 전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세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셨네요. 네,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감사하다고 하시고 또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부가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0: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0808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직장을 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가세를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 생활에 불편함이 힘듦이 없도록 하나님 이 문제도 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면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겠사오니 사랑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부가세 문제도 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지속적인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어서 065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몇 개월 전 소망의 기도에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개척교회인 저희 교회가 첫 선교를 안전하고 넉넉하게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의 영적, 양적 부흥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포항공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비가 부족해서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활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소망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멋지십니다. 개척교회인데 선교 무사히 잘 마치고 다녀오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교회 부흥과 또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 이 부분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을 해오셨네요.
0: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0654님 포항공대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려운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선교를 안전하고 넉넉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더 부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본인이 포항공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역에 귀한 이 쓰임 받는 일에 어렵거나 힘듦이 없도록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도 잘 해결되어져서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더 좋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이 믿음으로 공부하며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져서 앞으로도 일평생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350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목사님. 치료 중인 아들의 손목 인대가 수술 없이 완치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첫사랑을 회복하며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0: 아, 그러세요?
1: 네.

0: 지금 우리 권사님께서는 아들이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즘 손을 많이 써서
1: 다치셨네.
0: 예, 손목인데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수술 없지 완치될 수 있도록
1: 목사님께서
0: 기도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505님 사랑하는 아들이 손목 인대가 다쳐서 지금 수술 없이 잘 완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의사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인대가 회복되어지고 속히 회복되어져서 생활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간절한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 맺어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모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이어서 392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피디님,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진 것 많은 고향 친구 이광준, 유미숙 부부, 명선이, 채연이네 가족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움직여주셔서 구원 열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하고 친구분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마 이게 한 가족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네. 여러 번 전도했는데 많이 거절당하신 것 같아요. 예,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3923님 참 귀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고향 친구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고향 친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3923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구원 열차에 올라타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들의 생활 속에 어떤 모습,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저들이 그 역사를 받아들이고 저들도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이제 벌써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파라나 오하나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도와주소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소서. 사업하는 부분도 잘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은
1: 그렇죠.
0: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두 하는 것 같아요. 파라나 오하나버님께서 믿음 안에서 잘 서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기도하십시다. 8151님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어떤 의지로도

0: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종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기도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8일 5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하시는 것 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이지만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한 일에 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항세계로교회 하홍일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1: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새 힘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정인수 PD, 기도의 포항세계로교회 하홍일 목사님, 저는 오천새소망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2: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3: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희성 소장님이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소아암지부에서 아버지 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자리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매님이시고요. 저희보다 사역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저희는 누나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은 걸로 보통 생각하시는데 저희랑 정확히 두 살 차이가 납니다. 예. 이분을 소개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정미 자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주보혈 감리교회 유재홍 목사님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이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모든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이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0: 얼마 전 포항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1: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뭐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0: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사랑에 대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사랑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방송 예배.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송병렬 목사님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나의

0: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0: 예배를 위해서 방향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방패와 요새 되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더위 속에서도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구원하심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일러 씻으사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광복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광복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광복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거룩한 사역에 기도와 물질과 삶을 들여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따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주시며 지혜를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복음이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반기 주일 신앙강좌 및 제자 양육학교가 9월 6일부터 개강하게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수강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세워지며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15일부터 17일까지 청년 담을 넘다라는 주제의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축복으로 담을 넘으며 십자가로 담을 넘으며 믿음으로 담을 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랫동안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준비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는 회복과 치유와 도전을 받고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도록 도우시고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께 큰 은혜와 성령 충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앞날의 목회 사역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기도와 시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크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와우. 브라보. 와. 나 오늘 설교 안 할래. 딱 요렇게만 해도 큰 은혜 받아.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맞죠? 찬양대, 오케스트라, 저 뚜

다니는 분. 딱 3일째야, 3일째. 기가 막히는 거요. 찬양대 오케스트라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찬양대만 박수 치라나. 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한번 박수 한번 서로 앞뒤로 보고, 서로 앞뒤로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해요.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요. 오늘은 우리 민족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제 81주년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광복절은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 당시 우리 조선은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었어요. 다 빼앗겼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일제화 되기 일보 직전에 뭐 말도 글도 땅도 주권도 다 빼앗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의 눈물과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이 땅의 자유를, 광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너희 자손 대대로 옛 일을 잊지 말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쳐. 그래, 저는요, 제가 광복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6.25 전쟁을 뭐 겪은 세대 아니잖아요. 아무도 말. 저 이래 봐도 젊어요.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역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발전하지 못해. 미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역사에 해방된 지 가장 가난했던, 힘없던 이 조선이 81년 만에, 금년에 이렇게 세계에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여러분, 영상을 한번 잠깐 봐. 이 한번 한눈으로 비교해 봐요. 이게 10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역사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세계 제10대 선진국에 진입할 만큼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미국에 들어갔을 때요, 그때 비행기를 처음 탔어요. 와, 미국 진짜 넓은 거야.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일 미국 가지만 미국이 하나도 안 부러워. 대한민국만큼 편리한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초고속 성장, IT 최고의 나라. 전 세계 어디 가도 대한민국처럼 편리한 나라가 없다, 이 말이야. 30년 전엔 전부 다 미국 사는 게, 미국 가보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아이고, 이제 대한민국 가서 남은 여생 살아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복지, 의료, 모든 시스템이 최고로 좋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역이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대한민국은 저는 위기의 시대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나라가 갈라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안보와 국제정세의 도전, 기후변화와 각종 재난, 사건, 사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가슴 아픈 건 전 세계 자살률 1등입니다. 심각하잖아요. 대낮에 서울에서 한복판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판매합니다. 이 인터넷의 발달로 말미암아, 여러분, 대한민국은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영적으로 다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큰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가 난무하고 버젓이 동성애 문화가 TV에 다 나오고 문화는 여러분 반기독교적 문화, 인본주의,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얼마나 최근에 교회를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 이제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비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법안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나?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광복절을 맞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불을 밝히며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 교회가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여기에 답이 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봐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절대로 사람의 머리로, 정치로, 경제로, 돈으로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귀환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건 뭐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았어요. 세우려고 했지만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부 다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모두가 다 이제 성전에 대한 꿈이 멀어지고 세상 속에 빠져 지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있지 아니하시고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라는 하나님이고 스가라는 말은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아, 네 힘으로 안 돼, 네 머리로 안 돼, 어떤 세상적인 힘으로도 정치력,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찾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가지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시작! 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성경에 큰 산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요, 문제를 상징해, 장애물을 상징해, 우리 앞에 있는 큰 담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비유할 때 큰 산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큰 산아, 지금까지 너를 방해하고 너를 일을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어려움아, 성령이 역사하면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문제를 뛰어넘게 해 주시는 지난 금요일날 저는 밤 11시에 제가 장류 대성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제가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어요. 뭔 전화를 받았느냐? 우리 교회 권사님 어머니가 80이 넘었는데 이상하게 운전하는데요 갑자기 내 이상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실 그때는 그래서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아 이상하다 하는데 거기서 탁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차가 그냥 부딪힌 거예요. 박았던 거예요. 근데 진짜 다행한 건 빨리 속도를 안 내고 스르르 오, 이상하다 할 때 차가 딱 받쳤는데 권사님의 어머니가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다 아니까 동네 사람이 뛰어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해서 빨리 119에 전화했고 헬기가 떠가지고요 안동으로 급히 후송을 한 거예요. 그 안동에도 가보니까 아, 이 권사님은 이미 오래전에 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었어요. 아, 이 내 큰 지장에 왔는데 이건 여기서 하면 안 된다. 대구 동산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급히 또 안동에서 대구 동산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내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밤에 권사님에 제가 전화했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데 길을 이끌어 주시고 수술 잘, 그 밤에 수술 잘 되게 해 주셔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내 머리로 안 된다니까. 내 경험으로 안 돼.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큰 산과 같은 문제, 대산과 같은 문제, 내 실력으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 여러분 마음속으로 오늘 아하,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진짜 내가 아멘 하고 큰 사람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저하고 한번 크게 선포. 이게 말로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 난 죽겠다 힘들어. 이러지 말고 오늘 말씀 받고 크게 한번 따라해봐요. 평지가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과 함께 왔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다니까. 큰 산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시대 초대교회 보십시오. 사도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방해가 많고 대적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모든 것 다 빼앗고 심지어는 카타콤 여러분 잘 아시나요? 카타콤 지하에 가두어 놓고 또 로마 원형 경기장에 다 모아놓고 죽여라! 그러니까 막 철장에서 사자들이 맹수들이 나와서 여러분 초대 교인들의 살을 찢기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해주셨죠.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큰 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얘기 나오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돌을 들어서 던져 죽이잖아. 피 흘려 죽어가고 있잖아.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7장 55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쓰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산, 큰 산, 문제를 마음에 다 빼앗기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설교해도 절대 설교 귀에 안 들어와요. 은혜 못 받아요. 왜? 내 마음이 그것도 다 빠져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큰 산을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밤낮 못 기뻐해요. 나 지금 죽을 지경인데 힘든데 어떻게 기뻐해.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문제의 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 감사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내 방에서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 몸의 중심을 못 잡아. 딱 가까이 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술 냄새가 팡팡 나. 엑사님! 참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요. 그래 내가 그랬지. 아이고 술 먹고 왔네. 엑사님! 목사님 보고 싶어서 막. 아니 뭐 별별 게 다 보고 싶어. 그 내가 물었어요. 기분 좋아서 마셨어요? 화가 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먹었어요. 속상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참 술 먹다가 목사를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딱 중지하고 교회 새벽기도 왔다는 거야. 그래 잘 왔어 잘 왔어. 그래 새벽기도 하니까 어때요? 하니까 목사님 죄송해 이제부터 술 안 먹고 올게요. 그래. 아, 여러분 내가 그 야단칠 게 뭐 있어요. 술 먹어도 은혜 받으니까 교회 오는가 얼마나 좋아. 그 내가 기도해줘서 기도해줘서 이번 주간에는 술 안 먹고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면 술 먹겠어. 그러나 교회 오면 위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요. 두 번째 다 같이 성령의 역사는 시작. 7절을 한번 다시 봐요. 잘 봐요. 그가 뭘 내놓을 때에 머리돌. 머리가 뭐라고 해요? 은총. 은총이 있을지어다. 여기 건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머리돌이 뭡니까? 가장 집 지을 때 중요한 게 머리돌인 거예요. 가장 중심이 돼요. 머리돌을 잘 둬야 건축이 잘 완성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 그 말이에요. 네 힘으로 안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갈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 아프기도 하고 문제가 안 풀리기도 해.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그 문제 속에 지금은 당장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확신을 주시느냐? 아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게 성령의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가슴 쫙 펴고 아 오늘도 예배 어려운 가운데 왔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 자존감

건강을 회복하고 귀 안 죽고 당당히 살아가는. 작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들이 와서 새벽기도 했어요.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그중에 유창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창재 목사님이 오셔서 새벽기도 때 뭔 말을 했느냐, 무슨 설교를 했느냐, 여러분은 유창재 목사님만 알고 내용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들은 예화 중에 이 예화를 내가 잊지 않고 여러분에게 다시 전합니다. 유 목사님 덕분입니다. 인사하고 뭔 얘기를 했냐면요, 잘 들어봐요. 재미없어도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는 티코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Do you know 티코? 야, 요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저게 어떻게 굴러가나 참 신기했습니다. 저렇게 조그만한 차가. 지금은 잘 안 보이잖아요, 티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티코를 운전해서 이래 가다가 신호대에 딱 걸렸어. 근데 그 옆에 마침 딱 신호대가 섰는데 그랜저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랜저 탄 아줌마가 이 티코를 향해서 딱 창문을 열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줌마, 이 티코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 이 아줌마가 기분 나빠서 대답을 안 해버렸어. 부르릉 파란불에 갔어. 조금 가다가 또 신호대에 걸렸어요. 이 그랜저 아줌마가 또 옆에 딱 서네. 그런데 또 창문을 딱 열더니 큰 소리로, 아줌마, 티코 얼마 주고 샀느냐니까요. 이러니까 티코 아줌마가 창문을 탁 열더니 열받아가지고 큰 소리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 아줌마야, 내가 벤츠 샀더니 덤으로 주더라 이 자식. 아니, 죄송해요. 집에 가서 나는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벤츠 샀더니 덤으로 주더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저희 교회 경차 타고 오신 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차 타고 오노? 기죽지 마라 이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것 때문에 기죽지 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좀 가슴 착 펴고,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 인상수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딱 가슴 펴고 기죽지 말고,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좀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야죠.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는데, 다 두고 가야지. 그랜저 갖고 가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기. 뭐든지 다 놓고 가는 게 인생인데, 뭐가 그래 부러워요, 부러워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끝을 좋게 하신 거예요.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비록 눈물도 나고 광야도 만나고 예기치 못하게 폭풍도 만나지만,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은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티켓을 손에 들고 있잖아요. 아, 왜 천국 가기 싫어요? 지금 가라는 얘기도 아닌데. 우리는 정말, 저 이번에 미국 이제 애들하고 내일 이제 만나려고 준비하는데요. 내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아, 내 비자 참 어떻게 됐지?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나 봐요. 비자가 언제 이게 또 돼야 되지? 하다가 딱 알아보니까 이스타라고, 내가 영주권 포기했잖아요.
이스타가 방문

기자인데 세상에 26년 1월 달에 끝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야, 이거 일순 씨한테 말 안 해서 말하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딱 전화 한 통 하니까, 아이, 목사님, 도놀이, 도놀이, 도놀이. 목사님, 다 할게요. 그러더니 3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돈만 보내주세요. 어프로브 됐습니다. 야, 진짜 대한민국 좋아해. 전화 한 통에 30분 만에 미국 가는 비자가 나왔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께 전화 한 통 딱 때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을 좋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머리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을 봐요. 여리고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 난공불락의 성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여호수아야, 네 손에 붙일 테니까 너 하루에 한 100개씩 돌아라. 만약 우리 머리로 어떻게 말하겠어요? 돌다가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돌다가 창 던지고 활 쏘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묻지 말고 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 매일 하루 한 바퀴 돌잖아요. 성경이 얘긴데 좀 아멘 좀 해줬어. 6장 집에 가서 읽어봐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제사장들 앞에 세우고 마지막 돌 때는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찬양해라. 이야, 찬양하다가 다 들키는데 밤중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 절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움이 참 많아요. 정말 몸에 답답한 문제가, 영적인 굉장히 도전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 열방 위에 세계 유일하게 갈라진 이 대한민국,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아픔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돼야 돼. 저는 미국에 있을 때요, 1년에 3번은 태극기를 강대상에 다 세웠어요. 3.1절, 6.25, 8.15 온 성도들이요, 태극기만 보면 다 울어요. 애국가 반주가 동해물과 다 나오면 펑펑 울어요. 왜? 남의 나라에 사는 서러움을 아십니까 여러분? 고향 땅을 두고 남의 땅에 와서 사니까요. 태극기만 보면 다 울어요. 얼마나 조국에 대해서 감사한데. 그렇게 17일 보러다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정작 우리나라는 애국가도 안 불러, 태극기도 안 달아, 전부 다 노는 거 빨간 것만 계산하고. 오늘이 공휴일이면 내일이 대체 공휴일이라네 또. 하여튼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싫어해도 할 수 없어요. 싫어 안 하시겠지. 전 세계에 대처의 공휴일이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요? 너무 우리 노는 게 많아. 근데 여러분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어제는 집에서, 오늘은 교회에서. 할렐루야. 저를 태극기 부대라고 하지 마세요. 난 태극기 부대 아니에요.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 81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저주와 상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옵소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저 어둠에 눈물 흘리는 우리 동포들, 북한의 결의들에게도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손에 손잡고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바라보시고 애국가 1절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광복 81주년을 맞아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조국 대한민국 저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 온 세계 열방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방송 예배 지금까지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5-2151번, 054-275국에 2151번 포항중앙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8월 1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지난 15일 광복절에 대체 휴무로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집에서 태극기는 다들 잘 다셨을까요? 저희도 8월 15일에 자정이 되자마자 집에서 만세 삼창을 했는데 이 광복이라는 말이 만세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의 빛을 다시 찾았다라는 뜻으로 함께하고 있죠. 81년 전 우리 민족은 오랜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마침내 빼앗겼던 나라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81년 전이면 분단 이전의 시점이죠.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처럼 광복절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다소 다른 이름으로 칭하고 있죠. 지금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이름과 모습으로 이날을 기억하고 있지만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맞았던 사람들은 남한도 북한도 아닌 한민족이었죠. 81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빛을 기다리고 있죠. 북녘 땅의 자유와 복음의 빛이 비추이고 남과 북이 다시 하나 되어 함께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주님을 그렇게 힘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인데요. 어두운 북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빛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소망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시 임하기를 환히 비추이기를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이 북녘 땅 가운데 빛의 한 줄기로 임할 줄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1에서 100도까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 가운데 한라에서 100도까지의 그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리우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오늘 여러분의 출석 인사도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로 받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느제처럼 여러분이 어디서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도 함께 보내주세요. 우물정

9번 짧은 길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쉬는 날이라 서울 양천구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은희의 담비가 한국 땅, 남한 땅, 북한 땅에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한 줄도 보내주셨어요. 아멘. 은혜의 단비가 부흥의 그 뜨거운 바람에 성령의 바람이 남과 북 가운데 임하기를 복음 통일의 그날이 그렇게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땅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도 함께 해주셨고요. 경기도 양주에서도 OEP데이 출석합니다 하셨고 북한에 자유가 찾아오길 기도드려요 라고 6490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북한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도 남겨주신 와 뒷번호가 1234 하시네요. 80여 년 전에 한반도 땅의 같은 역사를 광복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북녘 땅의 정말 참 광복이 진짜 빛이 비추이고 진짜 진리가 비추이는 그 진짜 복음이 비추이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만나보는 OEP데이에서는 그런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받아보고 있는데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오늘 대체 공휴일 여러분 무얼 하며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휴식을 취하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힘써 일하시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 기도의 한 줄로 잠깐이라도 함께 해주세요. 신청 찬송 또 축하 사연 계속해서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출석 인사도 그리고 찬양 후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정답까지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보는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 오늘의 통일 배우기.

8월 15일 지난 토요일 광복절을 맞아서 만세 삼창하신 분 계실까요? 태극기를 휘날리신 분 계실까요? 오늘이 또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광복의 기쁨을 감사의 그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우리에게는 나라를 되찾은 뜻깊은 날이자 태극기를 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80여 년 전 한민족이었던 그날이기 때문에 이 광복절을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제, 북한에서도 8월 15일이 우리나라처럼 쉬는 공휴일일까요? 오늘은 OX로 첫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 함께 해볼게요. 8월 15일이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쉬는 공휴일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일단 이름은 다르죠. 이름이 있는 날이에요.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북한에서도 8월 15일을 기념하기는 하는데, 물론 그곳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체제를 가진 곳이라서 이 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이 또한 참 광복이 임해서 깨어져야 할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북한 땅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알아가 보는 시간, 어떤 곳인지 더 알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북한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을 우리나라처럼 쉬는 공휴일로 여기고 있을까요? 샵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로그인하시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 같은 날을 기념하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을, 다른 80여 년을 살아온 남과 북이죠. 언젠가는 남과 북이 분단의 장벽 그 너머에서 서로 이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얼른 오

오기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과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O 아니면 X를 보내주세요.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라모십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가 북한에서도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중에 이날을 빨간 날, 쉬는 날로 함께하고 있을지가 문제였어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는 OX 퀴즈였죠.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렸는데, 정답은 5. 공휴일입니다. 다르게 기념하는 날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여기지만 북한에서는 6월 1일을, 그리고 명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똑같이 여기지만 저희는 앞뒤로 하루씩 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틀을 쉬거나 하루를 쉬거나 이렇게 또 매년마다 달라진다고도 해요. 이런 다른 풍경 가운데 8월 15일 이날만큼은 같은 빨간 날이더라고요. 하지만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쉬고 있잖아요. 오늘 공휴일로 쉬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대체 공휴일 제도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8월 15일을 우리의 광복절인 이날을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중앙과 지방에서 행사나 공연들이 열리기도 한다죠. 하지만 이날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방식에는 적잖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광복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의 이 모든 역사를 사용하려는 것 같아요.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중심으로 해방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죠. 이 또한 우리의 기도로 바로잡히고 바로 깨어져야 할 참 광복이 임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으면서도 한민족이 함께 맞았던 1945년의 해방이었지만 이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한 채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분단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속히 그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한반도 땅의 복음으로 인한 참 광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겠죠.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한다는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오해피데이 통일 배우기 첫 번째 문제에 맞춰주신 분들 오늘 대부분 맞춰주셨어요. 제가 힌트를 많이 드리지 않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오답률이 꽤나 높아졌는데 이 문제만큼은 많이들 맞춰주셨네요. 제가 문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면서 방송 마치고 나서 오늘 선물 당첨자분들께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맞추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쉬움을 뒤로하고 두 번째 통일 배우기 상식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만나볼까요?

광복은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죠.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기 전까진 나라를 되찾기 위한 수많은 독립운동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19년의 3.1 운동이죠. 3월 1일 당일에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평양과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을 포함해서 7개 도시에서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전개됐다고 해요. 독립기념관에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 7개 도시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평양에서는 장대현 교회 앞에 숭덕학교 교정에서 장로교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선언식을 열었고요. 이때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평양 시내에도 만세운동이 크게 번졌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 1919년 3월 1일 당일에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이 전개된 대표적인 도시 7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에서 북한 지역은 현재 북한 쪽의 지역은 몇 군데일까요? 저도 처음에 북한에 이 정도나 있었다고를 듣고 저는 놀라기는 했는데 보기로 가는 게 쉽겠죠? 1번 두 곳, 2번 네 곳, 3번 여섯 곳.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1919년 3월 1일 당일에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이 전개된 대표적인 7개 도시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지역 가운데 북한 지역에 현재 있는 곳은 몇 곳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한반도 땅의 대붕운동도 원산에서 이렇게 평양에서 100여 년 전에 있었잖아요. 이런 정말 주님 안에서의 뜨거운 외침들이 북녘 땅에서 물론 지금은 억압받는 상황

상황 중에서 외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곳마저도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찬양의 메들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연합 찬송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정답을 기다리면서 선물 소개 만나보실 텐데요.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릴게요. 1919년 3.1 운동 때 서울뿐만이 아니라 평양과 진남포, 안주, 기타 등등 7개의 도시에서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당일에 전개됐습니다. 근데 이곳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7개 도시 가운데 지금 북한 지역에 있는 곳은 몇 곳일까요? 두 곳일까요? 네 곳일까요? 여섯 곳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남과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E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이렇게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문제, 1919년 3월 1일 당일에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이 전개됐다는 대표적으로 알려진 7개 도시 가운데 지금 북한에 있는 지역은 몇 군데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평양에서도 장대원 교회 앞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같이 만세운동을 펼쳤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미 북녘 땅을 중심으로, 지금 북한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붕의 불길이 막 일어났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도 민족운동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아요. 일곱 곳 중에 지금 북한 땅에 있는 그 지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찬양사역자 송정미님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리고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찬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통일 외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여섯 군데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이 전개됐던 대표적인 7개 도시 서울,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가운데 지금 북한에 있는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무려 6곳에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당시에는 북쪽 지역의 독립을 향한 움직임이 매우 활발했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평양에서는 장대현 교회 앞에 숭덕학교 교정에서 장로교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독립 선언식을 열었고요. 남산현 교회 또 천도교구에서도 각각 이어졌다고 하죠. 이렇게 평안도와 함경도 같은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했던 데는 여러 배경이 있지만 이미 교회와 기독교계 학교를 중심으로 이런 기반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독립운동가들의 이동과 교류가 활발했었다고 하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때의 만세운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국 각지로 제주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네장터 만세운동도 한 달 뒤에 이어졌다고 합니다. 광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이렇게 전국 곳곳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외쳤던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외침 때문이겠죠. 이날의 외침과도 같이 남과 북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자유가 임하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말씀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의 외침을 이제는 남쪽부터 북쪽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관심을 갖고 더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산을 쌓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의 오해피데이는 이소방과 함께 또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 제가 선정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 방송 마치고 우물정 1069번으로 답장 드릴게요. 지금까지 오해피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 면도날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면도날의 공유로도 HIV, 즉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 9월 우리나라 국립보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 자매의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언니가 사용하던 면도날을 통해 동생도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였습니다. 자매 중 언니가 러시아형 HIV에 감염되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동생이 다리에 털을 깎는 면도날을 함께 사용해 두 자매 모두 호주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러시아형 HIV에 감염되었다고 국립보건원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극히 특이한 경우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경우 남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고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도원계 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계 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

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1: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EBC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0: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사실은 옛날엔 제가 능력 있는 사모 좀 이렇게 뭐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즉각 이루어지고 그게 저는 아주 일 멋지게 하고 귀한 사역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제 지금 마지막 바람입니다.
0: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서혜영 사모님과 극동방송의 이야기, 한 성도님의 간증을 먼저 들려드립니다.
1: 두 달 전쯤인가 저희 교회 당뇨병 합병증으로 늘 고생하시고요. 또 이제 기관지 천식이 심하셔가지고 늘 폐렴으로 이렇게 늘 응급실에 가시고 이렇게 힘들게 지내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좀 이렇게 폐지를 키우면서 생활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자녀들도 딸들이는 멀리 떨어져 있고
0: 서울에 사는 두 딸과 떨어져 재활용품을 수집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계신 여 집사님. 이 집사님께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1: 근데 그분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거예요. 갑자기 이제 폐 쪽에 너무 이제 물이 많이 차서 염증 이것도 다 빼야 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이거 안 된다 준비해라 이랬는데 서울에서 딸이 내려온 거예요. 딸이 내려왔는데 제가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면 이 집사님이 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분이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극동방송 성경금을 매일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극동방송을 지금 빨리 귀에다가 좀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딸이 핸드폰으로 앱을 깔아서 방송을 듣게 했어요.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치죠. 극동방송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실까요?
1: 아니, 안 믿는 분이에요. 제가 앱을 가르쳐줬어요. 그때 보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바깥에 있고 근데 그 조금 있다가 엄마가 깨어났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놀래고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엄마가 극동방송 듣는 가운데 그분이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었고 심정지가 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호흡이 돌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듣고 그때 저희들이 소망의 기도에도 그 기도 제목을 내놓았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우리 엄마 살았다고.
0: 서혜영 사모님을 비롯한 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애청자들의 중보, 그리고 이 여 집사님의 믿음이 있으셨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두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 그러면서 물론 그 집사님도 아직 따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 두 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려고 엄마가 늘 기도하셨거든요. 혼자 이쪽에 사시면서 딸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이루시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딸을 통해서 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그 딸이 그 모습을 직접 보니까 얘가 마음이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사모님 저도 믿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 시키고 지금 서울에 가 있거든요. 딸이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출석하는데 지금 이제 이 예배가 비대면 예배라서 힘들지만 단독 소식도 그러고 있습니다.
0: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극동방송이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전파선교사로 동역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잠깐 쉬고 계시던 전파선교사님들은 다시 전파선교사의 은혜로운 짐을 져주시지 않겠습니까?

0: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30평 조립식으로 이렇게 지어진 건물인데 태풍을 몇 번 맞으면서 피도 새고 지붕도 뭐 들썩거렸다가 나중에 예배 드릴 때는 물동이는 다 받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형편에 처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제주도 국정방송에서 성신소 안테나 노후 모금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정말 없을 때 한 20명 성도님들 나이 드신 할머니들 모시고 있을 때 아 처음 우리가 하면 어떨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 고맙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그 다음 해에 성전을 재건축 하는데 지금은 진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나무로 지은 예쁜 교회가 저희 산상교회입니다.
1: 산상교회 서혜영 사모님의 음성에서 정말 하늘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사모님께서 방송가족 여러분에게 극동방송과 동역하자는 권면의 말씀 전합니다.
0: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극동방송과 끝까지 동역하시고요. 또 내가 가져서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있을 때에 주시는 그 감동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동이 오는 순간은 결코 이거는 내 축복이구나 내 것이구나 이러고 저는 꼭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 전파 선교사님의 그 소중한 음성으로 함께 만들고 있는 복소리 오늘은 진해 산상교회 서혜영 사모님의 음성을 들려드렸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오천 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헤롯은 죽고 말씀은 흥왕하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노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왜 그래 노하게 되어 있는지 화가 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아주 분명한 것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 이 헤롯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의 도시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무역으로 성장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식량 문제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식량으로 자기들이 먹고 살기에는 부족한 식량이 생산이 되니 이것을 헤롯이 나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 수입을 해야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이 화가 난 것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생존이 걸린 아주 심각하고 절박한 위기 가운데 이들이 빠져 있던 것입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헤롯의 신하인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중재자로 삼아서 헤롯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헤롯의 모습을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헤롯은 분명 양식을 줄 수도 있고 또 끊을 수도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헤롯이었고 그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생존권이라고 하는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헤롯이 지금 마치 자기 힘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 권력, 그 권력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을 이 헤롯은 어떻게 사용해야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헤롯은 그 힘을 자기 능력과 자기 권세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사용하여서 사람의 무릎을 꿇리고 굴복시키는 도구로 왕이라는 지위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권력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서 있는 모든 힘과 자리와 직분과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소유권 이전을 두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것이니 주인의 뜻대로 돌보고 세우라고 하는 위탁의 의미가 바로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그 힘으로 존경받고 높임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약한 사람을 살리고 필요한 사람을 돕고 공동체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그 힘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에 있는 그 힘이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이가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사람을 살리지 않고 그 힘을 사용하여서 자기 앞에 굴복시키는 도구로 삼았던 이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이런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모두 다들 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영향력이 있고 직장에서도 권한이라는 것이 있지요. 또 특별히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서도 직분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 과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소유하고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힘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알아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 여러분들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수 있는 기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헤롯도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충격적인 경험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앞서 헤롯이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아주 깜쪽같이 사라진 경험 말입니다. 분명히 경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의 한계, 인간의 존재의 한계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가둘 수 있었지요. 또그 베드로를 지킬 수 있는 군인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헤롯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에 취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그 자리에 앉기를 즐겨했더니 그가 바로 헤롯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두고 성도라고 하지요. 이 성도의 권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성도의 권위는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일 것이고, 성도의 영향력은 사람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힘이 바로 성도의 영향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힘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그 영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이 택한 날이 어떤 날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설명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어떤 날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자리는 그냥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지금 왕복을 입고 있고 단상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모습, 이 모습은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나 볼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이 당시를 기억하면서 가이사라에서 황제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라고 하며 지금 이 사건과 헤롯의 이야기를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화해를 위한 사적인 연회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 지금 헤롯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헤롯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이 두로 사람과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마음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헤롯의 마음을 얻어야지만 자기 자신들의 생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헤롯의 마음을 얻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의 연설을 두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말씀하는데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평가를 했겠습니까? 헤롯의 연설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사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헤롯의 그 연설의 내용과는 크게 상관이 없이 그 자리는 헤롯의 마음을 얻어야만 하는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가장 최우선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헤롯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높이고 왕의 기분을 맞추고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헤롯 왕을 마치 신처럼 칭송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권력의 모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피로 때문에 사람을 높이고 유익 때문에 권력을 신처럼 떠받드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헤롯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높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거절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처럼 높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 영광을 거절하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헤롯의 죄였던 것입니다. 헤롯은 자식이 자신에게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피로에 앉아서 칭송을 받는 것,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며 생각한 이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화려한 왕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힘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죄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구이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서 저에게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는 좀 별로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목사님, 진짜 오늘 설교 저에게 꼭 맞는 설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듣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지요. 그것이 본 마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지나쳐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분명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해낸 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인데 내가 강해서 버틴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헤롯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어느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자리로 내려간 이가 베드로였지요. 그러나 지금 이 헤롯은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지금 그 영광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내가 했다입니까? 아니면 주께서 하셨습니다일까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에 조심해야 되고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내 이름이 드러날 때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그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인물을 통하여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여러분의 삨이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신처럼 추앙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헤롯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헤롯의 화려한 왕의 모습과 비참하게 벌레에서 죽는 벌레에 먹혀 죽는 이 모습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분명 사람 앞에서는 아주 높아 보였겠지요. 그런데 그 높아 보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피조물일 뿐인 것이 헤롯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흙의 존재가 사람이지요. 사람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박수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아주 짧지만 이 한 구절이 12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찬란했던 그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왕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흥하다와 왕성하다가 합쳐진 말이 흥왕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교회를 헤아리고 힘을 가졌던 사람은 벌레에 먹혀 죽어버렸지만 핍박받고 위기 상황에 처한 그 교회와 복음은 오히려 더 힘있게 퍼지고 더 왕성하게 자라났다라는 말이 이 말씀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요. 분명 헤롯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게 자신했던 헤롯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아주 큰 흐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 초대교회 시절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복음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해 보이고 세상은 아주 강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는 시대로 흘러가버렸습니다. 언론을 통하여서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고 또 교회를 향한 그 부정적인 기사가 아주 반복적으로 때로는 더 크게 부각이 되어서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부끄러운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훨씬 더 부담스러운 시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향한 시대의 모든 비판을 어떤 핍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다 함몰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회개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변화의 모습을 가져와야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세상을 향하여 더욱더 정직하고 더욱더 겸손하며 더욱더 복음답게 변화되어야 되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럴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커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비록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흩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헤롯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 했었지요. 그래서 그 시작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운 시대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기도했고 그러자 주의 손이 교회와 함께 하셔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권력은 사라져버렸지만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무너져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힘, 세상의 힘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와 성도는 사람의 영광을 탐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인정도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0: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드디어 25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들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큰 기근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부조하기 위하여서 파송된 이들이었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다 마치고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주 이 짧은 구절이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헤롯은 죽었지만 13장에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복음이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13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는 여전하고 있지만 여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도 그게 멈추지 않고 계속 확장되어 갔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분명 세상의 권력은 교회를 지금도 흔들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후퇴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고, 복음은 이제 더 멀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의 손으로부터 아주 어둡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헤롯의 손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은 잠시 교회를 흔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권력도 잠시 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도 잠시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사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불뜸이어야 되고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의 말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오천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91국에 0394번 291에 0394 오천중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17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죠. 오늘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자, 저 지금 생방송이거든요.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자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오늘 대체 휴일에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신청곡은 무엇인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어제 여러분 예배 드리셨어요? 오늘 휴일이어가지고 어제 예배만 그냥 패스 하신 분 없으시죠? 어제 저는 제 친구를 전도했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인데 오랫동안 교회 방학을 했었고요. 제가 석 달 전에 그 친구 집 근처 교회로 인도해서 제가 일부러 3주 동안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감사한 건 두 번째 주부터는 친구 아내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섬기는 교회나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제 한 달 반 만에 친구에게 연락해서 그때 같이 갔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 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리고 제가 친구에게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친구를 처음 교회로 인도할 때요, 친구 이름으로 제가 전파 선교사 헌금도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수련회도 갔던 친구인데 그때 그 순수했던 믿음이 그 친구에게 다시 생겨나기를, 그리고 그 가정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앞으로 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곡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자 오늘 극동방송 새끼라 문 열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생방송입니다. 네 오늘 광복절 대체 휴무일인데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아마 여기저기 이렇게 좀 돌아다니시면서 여행 나들이 예 아니면 복귀하시면서 차 안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평소처럼 듣는 것보다 다른 상황 가운데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혹시 듣고 계시면서 문자 주실 분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이 오후 3시가 되면은 여러분께서 전국 생방송이기 때문에 서울 수신문자로 주셔야 됩니다. 아, 이 시간에 항상 못 듣다가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혹시 처음으로 듣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시간대는 전국 어디서나 우리 전국 13개 지사에서 다 들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샵 1069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극동방송 어플 휴대폰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라디오처럼 여러분 휴대폰으로 들을 수 있고요. 회원 가입하시면 거기서도 또 무료 메시지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지 집에서 새 아이들과 아침부터 쭉 듣고 계신다고 4041번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시는군요. 인천에서 2320번님, 양평에서 9507번님 성경필사 하시면서 고추를 씻어서 건조기에 넣고 들어와가지고 세계라를 듣고 계시는군요. 8845번님 남대문에서 출첵해 주신 8236번님 한동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웠는데 오늘 듣게 돼가지고 너무 좋다고 에어컨 설치 수리기사님 이제 덜 바쁘네요. 8472번님 그렇게요. 뜨거운 여름 얼마나 바쁘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땀들 다 시원하게 해주시느라고 오, 땀 엄청 흘리셨겠어요. 인천에서 듣고 계시는 3027번님 병원 오전 근무하고 오셨구나. 오늘 또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8270번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세종에서 교회 기도하러 가며 듣는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수요일 예배 기도문 쓰고 계시는군요. 4096번님도 예 서울에서 엄마 치료받고 거창에 가는 길 9055번님도 오셨고 전남 순천에서 대청소하고 빨래를 널면서 0198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사실 오늘 광복절 대체 휴일인데요. 광복하면 자유죠. 그리고 우리의 진짜 자유는 죄에서 구원된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야부터 시작해서 오 자유까지 우리 신청곡 8845번님의 신청곡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강물 같은 주의 평화 오자유 포도나무 찬미선교단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4분 됐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샵1069 문자나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4420번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주 단기 선교를 가시는군요. 교회에서. 야, 재밌겠다. 재밌겠다. 예. 이 단기 선교. 같이 막 이렇게 전도도 하고 같이 단합도 되고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잘 다녀오시고. 4266번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신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몇 달 전부터 일을 하게 됐어요. 연휴라 친정엄마 모시고 함께 교회 갔다가 창원은 비가 많이 와서 어디 나가지는 못했지만 함께 행복했어요. 기도로 늘 딸에게 큰 힘이 되는 우리 친정엄마 백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엄마의 기도 덕에 딸이 이만큼 살아요 라고 대구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창원 가는 중에 이렇게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머니도 같이 지금 듣고 계시나요? 어머니 이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인천에서 1064번님도

적극이시고, 저희 남편이 극동방송 애청자고 방송 선교도 가족별로 하고요. 문자 보내기를 못한다고 해서 지금 운동화 사러 가면서 남편 폰으로 연습해 본다고요. 4715번님 문자 잘 왔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신청곡도 보내시고. 자, 5839번님 서울 태릉 요양병원에서 문자 보내셨어요. 엄마랑 양평 한증막 가서 땀쫙 빼고 맛난 음식 먹고 집으로 가는 중에 행복하다고. 6781번님, 그렇죠. 이게 진짜 행복이죠,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이거보다 더 행복이 있을까? 아, 좋습니다. 자, 부산에서 오늘 처음 듣게 돼서 기분 좋습니다. 경비실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우리 2628번으로. 아, 우리 수고 많으십니다. 휴일에도요. 휴일이라 여유 있게 듣는다고 시흥에서 055번 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광양 날씨 비가 많이 왔다고요. 자, 극동방송 복음전파 방송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라면서 집에서 지금 잘 듣고 계시는군요. 신청곡 갑니다. 신청곡.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곡인데, 그날이 도적같이.

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곡. 8월 15일에도 근무하고 오늘도 근무하시는 우리 아파트 경비원, 예, 우리 7192번님 과천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연휴 마지막 날 각자 가정 사시는 가시는 손님 모시고 대구에서 전주 가신다는 1484번님, 또 인천에서 요양보호사 일하고 있는데 휴일여가지고 집안일과 반찬 만들며 방송 듣고 계시는 7770번님, 자, 어유, 또 전북 장수에서 서울에 올라가는 중 차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부모님 산소 갔다 오셨어요. 5663번님 이곳저곳에서 자 열심히 이동 중에 또 일하시는 분들

김해에서도 듣고 계시는군요. 오랜만에 취미생활 반찬도 하고 라디오도 듣고 여유있는 하루 힐링 중에 계시는 7710번님. 자, 창원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우리 기사님이 또 극동방송을 들고 운전하시는군요. 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벚꽃은 6572번님 신청곡 갑니다.

초보워십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같지가 않아요. 오늘 월요일이죠. 대체 휴무일입니다. 6089번님 나라사랑 축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목요일에 여수에서 열렸고 금요일은 익산에서 열렸죠. 여수에서 열렸던 그 나라사랑 축제, 여수 사시는 이모 몇십 년을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시더니 이번 그 축제에 초대돼서 함께 참여를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교회 나가시겠다고 해서 손잡고 우셨대요. 드디어 기도에 응답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야, 이렇게 나라사랑 축제 해년마다 보면요 이런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여수와 익산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통해서 이런 열매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분이 어제 교회를 나갔다, 아니면 뭐 이번 주 주일에 교회를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어제 혹시 나간 분 계신가요? 교회 방학 끝내고 계약한 분 계세요? 알려주십시오. 자, 4959번님 7남매 중에서 외아들 가족 모임 갖고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중에 남편 항상 듣는 방송 오늘 함께 기쁘게 들으면서 올라가시는 중이라고. 아, 고맙습니다. 자, 목포에서 3759번님 듣고 계시고요. 목금 손녀가 수련회 갔다 왔다고 사진 보내줬는데요. 수련회가 저렇게 즐겁고 웃음이 얼굴에 가득한지 제 나이 60 넘어 알았어요. 내년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도 감사하고 예쁜 내 손녀 화이팅. 7230번님 그러게요. 내 자녀가 손주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즐겁게 오면은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4031번님 항상 출퇴근길에 차에서 들었는데 휴일 집에서 갑자기 휴대폰으로 라디오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요. 아, 어플로 오늘 처음 듣게 되셨군요. 4031번 그렇죠. 극동방송 어플 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차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이 어플로 휴대폰으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2974번님도 이렇게 어플로 평택에서 듣고 계시네요. 자, 가족 모임 갖고 올라가는 중에 남편과 함께 4959번님 듣고 싶다고 이 곡 신청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모임을 갖고 이제 이번 연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 날 복귀하고 계시네요. 자, 충만이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예수로 충만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죠.

예수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지선의 충만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오늘 이렇게 또 휴일에도 극동 방송을 많이 애청하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강화 갈멜산 기도원 다녀갑니다. 휴일이라서 이제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하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7907번님 아 저도 여기 가봤는데 여기 또 금식 기도원이잖아요. 또 김인수 한번 또 짐 싸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금식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부천에서 우리 0370번님 듣고 계시나요? 포항 비가 쬐끔밖에 안 와서 아쉽다고요. 3923번님 아 그렇군요. 전국의 언약의 백성들과 병원에서 투병하시는 분들과 아 같이 듣고 싶다고. 또 부산은 또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6572번님

대체 휴일 이 시간 함께하는데 웃음이 절로 납니다. 오늘 생일인데 주말과 주일에 딸, 사위, 손자와 함께 식사하고 오늘 혼자 주방에서 반찬 만들고 방송 들으면서 쉼 가지려는데 권사님, 창로님 네 분께서 저녁하자고 전화 주셨다고요. 오늘 저녁에 행복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꼭 보내십시오. 머리를 염색하고 집에 가는 길에 우리 또 2001번님 듣고 계시네요. 시니어 모델 프로필 사진 찍고 가는 길에 집사람이 보내주고 있지요. 아, 저의 또 팬이시라고. 6290번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서울극동방송 처음 들어요. 가물었던 경남 땅 촉촉 비오는 것으로 처음 감사했다고. 새끼라 뜻 궁금해 하셨네요. 아, 그렇군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이거의 준말입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제가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하긴 하는데 아마 중간에 들으신 것 같고 이게 전국 방송이어서요. 경상도에서도 늘 들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면 나오니까 꼭 들어주십시오. 휴가 끝나고 용산행 KTX 타고 아 3박 4일 호캉스 함양 갔다 오셨군요. 0777번님 경상남도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어떤 신청곡? 아우 저 이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데 자 우리 대전에서 9191번님 듣고 계시고 찬양 들으면서 울고 있어요. 가슴이 벅차네요. 우리 8270번님의 신청곡 흐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조수와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5667번님, 아유, 힘든 상황 가운데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힘내시고 극동방송과 계속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년 만에 가족 여름 휴가 중이시군요. 3532번님, 내장산 그리고 또 전주 변산반도로 가는 중. 와, 이렇게 좋은 곳으로 다니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익산에서 또 나라사랑 축제 참 담비가 됐다고 4605번님 이렇게 오셨군요. 네. 그리고 중2 손녀딸이 수련회 참가해서 하나님 은혜 받아서 중등부 고등부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율이 꿈 선교사 되는 것이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게요. 아우, 수련회 때 우리 지율이가 은혜를 많이 받았군요. 자,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산책하면서 2772번님 듣고 계시고요. 논산에서 남편과 아이와 함께 휴일 마지막을 7650번님 듣고 계시고, 아, 우리도 갈멜산 기도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9592번님 듣고 계십니다. 강원도 속초 만나동원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무농약 무화과를 따면서 들으시면서 각계 전투 하시면서 이곡 신청하셨습니다. 실로와

자, 신나게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자, 수원에서 0487번 천안에도 비가 많이 오렸는지 컴컴하다고 8413번님 자, 전복죽 먹고 여수 돌산섬 드라이브하면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신나는 찬양 감사하다고 2061번님 계시고 모처럼 연휴를 맞아서 고향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 생각보다 길이 밀려서 답답했는데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주옥 같은 찬양 덕분에 은혜롭게 가신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여러분 하시고 오늘 신청곡 다 제가 소화를 못해서 여러분 죄송하고요. 요즘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시고 저희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김애숙 시어머니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어머니의 신청하시는 곡 저도 좋아하는 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곡 전하면서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내일은 여러분 보물 퀴즈예요. 내일도 꼭 오십시오. 남은 시간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 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희성 소장님이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인간은 누구도 미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속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미래는 단지 시간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어디에 서 있는가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는 자만이 진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에서 비롯되었고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의 울타리를 제한으로 오해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불신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가는 방향의 회복입니다. 미래가 오늘의 믿음으로 결정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미래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광복이 빛과 자유를 되찾아주는 사건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참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참된 자유일 것입니다. 광복의 기쁨을 넘어 감사와 화해,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깊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과 분열의 아픔이 없도록 평화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메르디의 오페라 나부꼬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라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3막 2장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오페라 합창곡이죠. 바벨론에 끌려간 히브리 노예들이 잃어버린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합창입니다. 시편 137편의 내용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곡인데요. 오늘 이 작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합창곡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D메이저 준비했습니다. 아, 이 작품은 특별히 기악곡으로 작곡했지만 중간에 나오는 랜드 오브 호프 앤 글로리가 영국을 대표하는 국가로서 불려지기도 하죠. 장엄한 행진곡품의 리듬이 힘찬 주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웅장한 트리오와 선율 랜드 오브 호프 앤 글로리가 나오면서 또 절정에 이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나라에 대한 자긍심 또 영광 희망 미래에 대한 확신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작품 중에 하나가 되었죠. 에드워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D메이저. 오늘 이 작품을 사이먼 레트리지 위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영국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찬송가 어느 민족 누구게나 준비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찬송가 어느 민족 누구게나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조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순방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사사기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로부터 4절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로부터 4절 그리고 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8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이제 분 한 분을 또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작. 아멘. 오늘도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잔치의 상을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문제나 해결 앞에 삶의 많은 방법들을 끊임없이 내 주변 통해서 우리가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좀 잘 키울까? 늘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을 찾죠. 직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잘 할까? 인정받을까? 그 방법을 찾습니다. 내 몸의 건강을 잘 지키는 방법도 또 찾아다닙니다. 재테크에 성공하는 방법, 이런 뭐 다양한 어떤 방법과 또 공식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나 공식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내 주변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과 자원과 사람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얻은 방법과 또 우리가 생각한 그 공식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분명히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7장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테스트하고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 방식을 따를 때 그들의 삶이 가장 안전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베푸실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다 맛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셈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이 데리고 온 그 군사가 마치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0절에는 그 군대의 수를 약 13만 5천 명으로 기록을 합니다. 반면 기드온의 부름에 모인 사람들은 3만 2천 명입니다. 당신 사람과 사람 대 사람으로 직접 맞부딪히면서 싸우는 전투죠. 처음부터 수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열세입니다. 게다가 서로가 가진 무기도 상당히 차이가 나죠. 아마 기드온에게 모인 사람들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 더 모여야 할 텐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수적인 열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다시 보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수가 좀 적으니 더 모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승리를 주도하는데 지금 이 3만 2천 명의 수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적들의 수가 기드온의 수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가진 수가 그냥 좀 많다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그 수를

0: 20만 명까지 줄이게 하셨습니다. 4절 앞부분 전반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1: 이번에는 그 줄이신 1만 명도 아직도 많다라고 하시면서 그 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0까지, 300명까지 줄이게 하셨습니다.
0: 적의 수 13만 5천, 숫자를 한번 그려보시죠. 13만 5천, 이 수에 비하면 300, 이 수는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은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셈법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 팀 축구나 그죠? 야구 스포츠 경기를 보면 전문가들이 내일 어느 팀이 이길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죠. 그러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합니까? 선수 개개인의 능력, 그리고 이 감독의 역량, 또 지금까지 이 팀의 전적이나 또 랭킹 등 드러난 객관적인 수치, 그 지표를 가지고 경기 결과 승패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보더라도 아, 이 팀이 당연히 이기겠구나라고 충분히 팀의 승패를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전문가는 단 어떤 변수가 없다면 이라면서 지금 드러나지 않는 어떤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떤 변수란 내일 경기 당일 날씨, 그리고 선수의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컨디션 난조 이런 것들 말합니다. 이런 변수 때문에 내일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변수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수치가 무색할 정도로 승패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도 우리는 봅니다. 우린 숫자가 줄어들면 불안해집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고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줄고 재정이 줄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죠. 교인의 수나 재정이 줄어들면 걱정되고 흔들리는 것이 다 같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수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숫자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총 국민 소득이 높아진다고 모든 국민이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올라가도 우리들이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크게 보이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유혹해서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적인 셈법, 사탄의 방식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삶을, 나를 어떤 경제적인 수치, 뭐 부나 가난 또는 어떤 건강의 수치, 건강이 좋다 나쁘다, 사회적인 지위 높고 낮음으로 나 자신을 여러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나의 자녀가 타고난 재능이 뭐 많다거나 적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또한 부모가 가진 그 어떤 부의 크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미리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내가 가진 그 수의 크기로 자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알아. 내 한마디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줄 알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크고 많은 일을 하는 줄 알아. 이렇게 내가 가진 것들이 많고 크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이는 변수 정도가

아닙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수, 상수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가 크고 수가 많다고 교만하거나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 내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적고 수가 부족하다고 의기소침할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대신 우리 삶에 언제나 변함없는 상수이신 하나님으로 내 믿음을 채워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내가 가진 그 수의 크기를 추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병력 보충 대신에 그 수를 줄이고 대신에 그에게 믿음을 보충해 주셨습니다. 뺀 것이, 빠진 것이 오히려 더 크고 많은 더하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머릿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 세상의 셈법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셈법으로 사는 믿음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을 300으로 줄이시는 과정을 보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두려웠던 자는 돌아가라. 나머지 1만 명이 이제 남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1만 명의 사람은 조금의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두려워 떠는 자라는 이 말의 원어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동사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다라는 동사, 그리고 머물러 있다라는 동사가 합쳐져 있습니다. 계속 두려움이 머물러 있는 자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과 새 한글 성경에서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즉, 내게 찾아온 두려움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계속 그 두려움 속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난주 6장 말씀을 떠올려 보면 기드온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두려움 속에 계속 빠져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와서 그 두려움을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3만 5천이라는 적들 앞에서 두렵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간 2만 2천 명과 남아있는 1만 명, 이두 그룹의 차이 중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처리하고 해소하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돌아간 2만 2천 명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못해서 두려움에 계속 떨고 있었지만, 남아있는 1만 명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불안과 걱정,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으로 가져와서 해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 멀리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두려움을 즉시로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예수님께서 먼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이르시되,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이 거센 풍랑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해서 그 물 위로 뛰어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에 삶을 맡기는 뛰어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을 안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 잘 될까? 성도들이 잘 따라올까?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룩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두려움과 걱정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가보면, 큰 놀이터에 가보신 적이 있죠. 성인들의 키 정도 높이에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가는 그러한 기구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양쪽에 잡을 수 있는 난간도 있고 혹시나 떨어져도 밑에 그물망이 이렇게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 가보는 그 길 아이들은 무섭죠. 하고는 싶은데 두려운 것입니다. 이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아래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받치고 지켜보고 있을게. 안심해. 그러면 아빠의 말에 그 굳었던 아이의 얼굴은 금세 펴지고 용기를 얻어서 건너갑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자신의 두려움을 다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을 주의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다 맡기고 해결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은 영적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역시 기도원을 따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인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오느라 가져온 물도 다 떨어졌고 목이 심히 말랐을 것입니다. 평소 자신의 본능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물가는 그들의 반응을, 행동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을 물가로 데려갔을 때 반응이 두 집단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또 한 부류는 집단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앞사람이죠. 전자입니다. 근데 이들의 수가 고작 300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 반대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300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는 방식은 수의 크고 많음이 있지 않음을 배웠기에 기드온에게는 지금 300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믿음을 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룹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입니다. 6절에서는 이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들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에서 이 손을 원어나 많은 성경에서 단수로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한 손만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른 한 손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한 손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를 들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덧붙여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당연히 두 손을 사용해서 물을 마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산행을 가다가, 산 올라가다가 맑은 계곡물에 손을 움켜서 물을 마셔본 적이 있죠. 보통 어떻게 물을 움킵니까? 자연스럽게 두 손으로 하죠. 뭐 요즘이야 생수 들고 다니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세수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한손 하지 않죠. 두 손으로 물을 움킵니다. 그래야지 물이 흐르지 않죠.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세수하기도 쉽고 물을 마시기도 좋습니다. 한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마시는 사람은 비록 좀 불편하지만, 물을 많이 먹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손으로는 무기 들고 고개를 완전히 떨구지는 않고,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언제나 주변을 살피고 경계하며 혹시 적이 침입하면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몸이 늘 바르게 잘 반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내 몸의 시스템이 잘 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최근에 뭐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인재라고 하죠. 그 인재라고 하면서 거기 꼭 붙는 말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란 말은 어떤 목적,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짜여진 장치나 조직을 뜻합니다. 재정을 아무리 많이 쏟아붓고 아무리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아도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든 회사든 교회든 그리고 가정이든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회사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좋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몸이 어떤 상황에도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8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이 머물게 하니라 이 히브리어 원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꽉 붙들어 잡아두다 그런 뜻입니다. 그 새한글 성경은 그 300명만 붙잡아 두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진 사람 그들 가운데 꽉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어느 프로 축구단이 야간에 버스로 이동하다가 바로 앞에서 추돌 사고로 불이 난 자동차를 발견하고 선수들이 내려서 운전자를 거기서 불난 장소 구조하고 어떤 선수는 소화기를 가져와서 불을 끄는 그런 모습이 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리에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누가 쓰러지면 바로 출동하는 사람이 있죠. 이들이 모두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내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삶의 시스템이, 몸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사회가 바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먼저 반응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이나 걱정이 일어날 때
이러한 믿음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0: 문제나 두려움 앞에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면서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이리저리 요동치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믿음의 영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몸이 바로 이미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 있습니다. 내 눈이 벌써 성경을 향하고 있고 내 손은 이미 성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어도 세상의 어떤 소음에도 요동하지 않고 내 몸은 이미 이곳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먼저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10년 이상을 한 사람이거나 중직자라면 이 믿음의 영적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 연수가 그리 길지 않은데도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이 시스템이 잘 갖춰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긴급한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면서 주님께 달려나올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잘 갖춘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300으로 만들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내가 참 초라해지는 순간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이 때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빼야지 더해지는 주님의 셈법을 믿으시고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은 말씀 앞으로 가져가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적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고 주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31-9004, 054-231-9004번 포항소망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시편 25편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기도로 시작해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지만 외로움과 근심, 원수의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현실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괴로운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며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지요. 성숙한 믿음은 환경만 바뀌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도 새롭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곡, 내 영혼의 찬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원수는 여전히 많고 문제도 남아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국립합창단의 찬양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아이누스 합창단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첼로 연주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연주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송솔나무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넓혀 갑니다. 하나님과 오래 동행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넘어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서 외롭고 답답한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인도와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0: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빠뜨리면 안 될 기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용서를 위한 기도 첫 번째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 가운데서 다 기도가 짧은데 가장 길고 복잡한 문장입니다. 아람어에서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썼는데요, 이 아람어는 아람어에서 죄를 빛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빛.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빛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죄와 빛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과 같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빚을 지면 노예가 되기도 하죠. 뭐 요즘은 빚이라고는 개념이 빚진다 그러면 좀 다양하게 또 해석할 수 있는데 고대 사회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죄를 가볍게 취급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용서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요.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사죄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거나 미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가 보이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고 자신의 죄가 안 보이는 거 위험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안 보이더라도 내 죄가 보여야 돼요. 내 죄가 보여야 용서를 구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내 죄가 용서를 받는 이 경험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지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늘 중요한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는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닫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형식적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빚이라고 했습니다. 빚,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지 않으면 빚을 쌓아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만약 회개하지 않고 산다면 그 신앙은 위선이 되겠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도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여기에 신앙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죄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죄의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만약에 내가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하면 일종의 상업적 거래처럼 보여요. 여기에 오늘 이 본문에 가까운 해석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미 용서를 했으니 나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달라는 뜻이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가운데 있듯이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편이 낫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한마디로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만해서 용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만한 의의는 전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유명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가 나오죠. 한 종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졌어요.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요. 왕은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모든 걸 팔아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예언을 하죠. 그러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사람, 그 종이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당장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오늘 현대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1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가혹하게 다루는 거예요. 조금만 봐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거절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서 이 일에 대해 들은 왕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이 약한 종아, 내가 내 빚을 그렇게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내게 빚진 자에게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대노하고 그를 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만약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나의 잘못도 용서해 주지 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 안에는 뭐냐면 내가 이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 여러분, 복음의 위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깊은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다면 그는 용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하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섣불리 여러분 사람들에게 용서하려고 다가가지 마십시오. 용서는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지금과 여러분도 어떤가 이 설교를 용서를 얘기를 드리니까 어떤 왼수가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도는 뭡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하면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 죄를 짓고 매일 용서를 받아야 돼요. 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기하게도요,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계속 회개를 해요. 회개 기도하는 사람에게 회개할 것들이 계속 늘어나요, 이상하게. 그 말은 여러분, 회개를 하면 죄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를 하면 죄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죄가 보이는 거죠. 회개를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많이 보여요. 눈이, 죄를 보는 눈이 더 밝아지는 겁니다, 회개를 하니까. 그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 죄가 안 보여요. 죄가 안 보이니까 회개할 리가 있나요? 안 하지. 계속 죄를 짓고 살면서 뻔뻔해지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할수록. 죄를 짓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죄가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더 둔감해지고 더 악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은혜가 언제 넘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가 언젠데 아세요? 회개 생활이 왕성할 때요.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여러분,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십자가가 선명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이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기쁘지만 제일 기쁜 건요, 내가 회개하고 용서 받았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 그 십자가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 그게 진짜죠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돼요.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삶은 계속 무거워집니다.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에 풀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묶여있는 매듭을 푼다,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뭐예요? 다 묶여있는 겁니다. 묶여있는 거. 마음이 닫혀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용서한다는 것 자체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틀림없이 지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미움과 학대와 원한과 보복과 분노와 이런 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요. 뭔가 묶여 있으니까, 뭐가 묶여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용서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육신적인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힘이 나를 이끌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가 잘 안 되면 용서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야 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을까요? 1번에 7번 정도 용서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1번에 7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1번에 7번만 용서해도 여러분이 여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푼 것은요, 70번의 억, 70번의 조번 이상 용서해 주셨어요. 상상하세요. 상상이나 되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숨쉬면서 죄를 짓는데,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데, 살아가는 게 죄인데,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 안 맞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받은 용서를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험 앞에서 안전하다고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삶이 힘들죠? 시험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만하고요, 살만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시험을 치러요. 크고 작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시험은 넘어가면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시험에 빠지면 비참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기도는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매 순간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간구와 함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기도. 여러분, 우리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각종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anytime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시험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취약합니다. 삶은 지뢰밭같습니다. 어디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 주변에 둘러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유혹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그 유혹.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이 약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으로 시험 당하는 거거든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만나보면 그 일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그 일로 계속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도록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감은 금물이에요. 난 괜찮아.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도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와요. 초신자나 중직자나 목사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선줄로 여기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야고보 1장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에요. 왜 시험을 받죠, 여러분?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요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욕심이 생기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망하는 게 안 보여. 신기하죠. 편법을 써요. 술술을 부려요. 머리를 굴려요. 여러분 장관 청문회 하는데 우리나라 보세요. 후보자 나와가지고 걸리지 않는 편법을 안 쓴 사람이 한 사람이라 했는가? 난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술술을 써요, 여러분. 왜? 욕심 때문에. 욕심이 문제예요. 실패의 길을 스스로 찾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욕심을 버리는 게 어려워요. 물질의 욕심, 이성의 욕심, 명예의, 인기의, 권력의.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은 많아졌는데 절제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늘날의 문화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의 욕구를 참지 말라는 문화입니다. 유혹이 이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자극적이고 도발적이에요. 이제는 은근히 유혹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광고들도 여러분 도발적이에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마귀라는 존재. 마귀가 누굽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자라는 거죠. 마귀는 시험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이 본업이에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돼.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충동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넘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극이죠. 근데 그 자극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올려요, 강도를. 그러면 중독에 빠지고 나쁜 중독에 빠지고 뭐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런 핸드폰을 통해 온갖 것들의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자극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핸드폰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리갈 필요도 없어. 내 손 안에 있는데 기다릴 필요가 없어. 즉각적으로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언제든지 제공해주는. 눈만 뜨면 유혹거리들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어요. 내 손 안에.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죄에 빠지도록 하는 시험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신자든 중직자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과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죄의 수렁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게 시험인지 아닌지.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서도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저는 새벽에 기도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그 자리에도 시험이 찾아와요. 돈이 많을 때 찾아오는 시험이 있고 가난할 때 찾아오는 시험이 따로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여러분 찾아오는 시험이 있어요. 안 될 때 찾아오는 시험이 있어요. 자신감이 넘칠 때, 자신감이 바닥을 칠 때 찾아오는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시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한번 들면 휘청합니다. 교인도 교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마귀를 이기신 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는 의미가 뭘까? 이 기도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누가 드리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미 마귀의 수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은 너무 많아요. 주로 세 가지 루트잖아요. 육신과 세상과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물질과 성적인 것과 명예와 힘을 통한 유혹들, 이 다양한 시험들이 밀고 들어온다. 여러분 시험이 필요 없는 게 아니요. 신자는 무균실에서만 지낼 수 없습니다. 무수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시험은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문제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치르고 이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한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마귀가 소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극적으로 있으면 다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중무장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기도를 느슨하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공격하고 이겨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었는데요. 잠시 방심해서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으면 위험한 순간입니다. 시험에 넘어지면 뼈아픈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바울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유혹의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각종 시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시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각종 시험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뭐예요?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르게 번역하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악과 악한 자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권세에 굴복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귀죠 여러분. 마귀. 여러분 오늘 모든 악의 뒤에는 마귀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교활해요 여러분. 교활해요. 아주 교활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이 유혹에 무릎을 꿇습니까? 마귀의 밥이 됩니까?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악으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악에 한번 감염되면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화와 시스템 안에 악으로 가득합니다. 악의 번식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만만치 않는 실지 않은 세력이 마귀요. 그는 조직적이고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세상을 지금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배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정복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면만 보면 알 수 없지만 배후의 세력으로 이 마귀가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모든 문화 시스템 안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0: 여러분, 오늘날 돈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삽니다. 돈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경제 영역 안에 배후에서 움직이는 악의 세력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돈의 영향력을 키워서 인간의 악에 빠지도록 조장 얼마든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벌 때도 마귀가 같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막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 그때 마귀도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들어오나요? 아니요. 마귀도 같이 들어와요, 여러분. 돈 벌 때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쓸 때도 여러분, 마귀가 장난을 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돈을 이용하여 마귀가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디어도 마찬가지, 그냥 미디어가 아닙니다. 그 안에 활동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보아야 합니다. 갈수록 교묘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왕국을 누가 지휘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미디어를 잘 사용해야 하지만 이 미디어 안에 교묘하게 지휘하고 있는 악의 활동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미디어 안에 교묘하게 자유로운 어떤 성적 자유를 조향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섭게 파고들어 우리의 자녀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이 깨어지고 결혼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온갖 타락한 문화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치열한 전쟁터 안에서 우리가 이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 안에 찬실하게 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유린을 당하고 어떻게 탈취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강력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죠. 마지막 승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에 의해 망하지고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악으로부터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악으로부터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는 모든 악한 자를 결박하셨고 주님은 승리하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손길에 맡기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겠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가 손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놀라운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기를 바라고 진지하게 진실하게 매일 매순간 이 기도를 드리심으로 승리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서고 있습니다.

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에이펙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어릴 적에 이런 장난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작은 물건 하나를 눈앞에 가까이 갖다 대고 멀리 있는 산이나 커다란 건물 크기를 비교해보는 건데요. 저는 탁구공을 가지고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쪽 눈을 감고 탁구공을 눈앞에 바짝 가져다 대면 참 신기합니다. 손바닥에도 쏙 들어오는 작은 공 하나가 저 멀리 있는 거대한 산을 완전히 가려버리죠. 조금 더 가까이 가져오면 산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보던 세상까지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탁구공이 크기가 커진 건 절대 아니죠. 여전히 작고 가벼운 공입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 내가 그걸 얼마나 가까이 두고 바라보느냐였습니다. 우리의 걱정도 그런 것 같아요. 문제 하나를 마음에 너무 가까이 두고 바라다 보면 그 문제가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마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린 알고 있죠.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순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나요? 눈앞에 걱정만 바라보다 하나님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조금 벗어나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도 불안과 염려보다 하나님을 내 앞에 더 가까이 두고 그분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샬롬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복된 월요일입니다. 네, 서머 스페셜이 끝나고 정규 방송, 정규 코너로 돌아온 첫날입니다. 오랜만에 이 시그널 들으니까 다들 반가우시죠? 네, 어느덧 정말 더웠던 그 폭염의 여름은 조금 물러가고요. 또 다시 정규 방송이 시작되는 계절이 시작됐네요. 네, 여러분, 그동안 찬양으로 많은 은혜 받으셨을 텐데요. 이번 주부터 또 오늘부터는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을 것 같아요. 더 풍성하고 다양한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은요,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화요일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찬양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요, 라이브 찬양이죠. 또 보이는 라디오도 다시 시작해요. 백승

어쨌든 여러분 이 시그널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오늘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실 거죠? 찬양은 없지만 간증 속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저희 오늘 귀한 청년분 이 앞에 모셨는데요. 우리 청년분께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 적으시면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바로 코너 시작할게요.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공방에서 샌드위치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스시랑에서 점심 특선 2인 식사권을, 자연 속 노천 온천이 있는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온천 티켓과 호텔 숙박 쿠폰을,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이드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여러분들의 댓글 자유롭게 작성하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청년을
2: 찾아라.
1: 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의 월요일 코너는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청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너무나도 귀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우리 청년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너무 귀하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또 이곳에 나오는 청년분들도 여러분들의 댓글로 힘을 얻어가는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보는데요, 이 시간을 더 은혜롭게 채워줄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포항 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3: 네. 여름이 좀 길기도 길었지만 믿음의 청년 찬양하라 우리 시간의 코너들 너무 그립기도 하고, 또 우리 PD님도 너무 보고 싶고 그랬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너무 그리웠는데요. 목사님 목소리가 딱 들었는데 에어컨을 너무 많이 쓰신 거
3: 맞아요.
1: 아닐까요?
3: 에어컨을 제가 너무 좋아했네요.
1: 네, 약간 또 비염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마음은 아픈데, 그래도 목사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3: 아,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 좋네요.
1: 네, 빠른 쾌유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네.
1: 월요일 코너잖아요.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저희가 청취자 설문조사를 받았었거든요.
3: 그랬어요?
1: 7월 중에 받았었는데, 이 월요일 코너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너무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3: 정말요?
1: 많이 계세요.
3: 어머나.
1: 네.
3: 네네. 어우, 야, 힘도 되고 또 되게 또 행복하기도 하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3: 저보다는 이 시간에 우리 PD님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청년들이 도전적인 이야기를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는 그런 감탄과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맞습니다. 두루두루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0: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주신 만큼 이 시간 귀한 청년분 모셨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려요. 목사님.
1: 네네.
0: 목사님 혹시 12살 때
1: 네네.
0: 뭐 하셨나요?
1: 오, 12살 때면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를 나와서
0: 아, 국민학교. 맞죠. 국민학교죠, 그때. 네, 국민학교 5학년.
1: 네, 네. 네,
0: 5학년 때.
1: 네, 엄청
0: 열심히 뭐, 학교 다녔죠.
1: 뭐 학교 다니기도 하고 네. 되게 뭐 장난꾸러기. 네.
0: 네, 장난꾸러기. 네. 네. 아, 네. 저도 12살 때 초등학교 5학년. 저는 초등학교예요, 목사님.
1: 아우, 네.
0: 네, 근데
1: 부럽습니다.
0: 어쨌든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도 그냥 아이들이랑 친구들이랑 막 놀면서 그때는 또 이제 친구 무리를 막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 막
1: 맞아요,
0: 그런
1: 맞아요.
0: 거에 굉장히 신경 썼던 시절인데 오늘은 12살 때 남다른 업적을 네, 이루신 분을 모셨어요.
1: 네네.
0: 찬양 앨범을 내셨습니다.
1: 초등학교 5학년 때 찬양 앨범을 내셨다고요?
0: 네. 이 타이틀 갖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1: 그럼요.
0: 네. 그런데 지금도 목소리로 하나님을 전하고 계세요. 우리 귀한 자매님 모셨거든요.
1: 와우.
0: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믿음의 청년 최민강 자매님 모셨습니다. 자매님 반갑습니다.
2: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자매님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세요. 네. 자매님께서 조금 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이 목소리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2: 아,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네. 저는 국내 최연소 CCM 가수이자
1: 와우.
2: 현재 찬양 사역자인 최민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매님 반갑습니다. 목소리에서부터 느껴지시지 않나요?
1: 네네.
0: 이게 정말 에너지가. 목소리가 좋으세요.
2: 오.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오늘은 또 귀호강하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 네, 앞서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최연소 CCM 찬양 사역자라고 소개하셨어요. 12살 때 찬양 앨범을 내셨다고 했는데 자매님 좀 궁금합니다. 혹시 모태신앙이실까요?
2: 아, 모태신앙은 아니고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믿음 네. 1세대세요, 사실.
1: 오, 정말요?
2: 네, 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그냥 믿지 않는 어린이로 살다가
0: 네.
2: 우연치 않게 어머니께서 새벽기도 가시는 거를 따라다니게 됐어요.
0: 네. 네.
2: 그때부터 이제 설교를 계속 듣게 되기도 했고 이제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 아, 어머니께서 믿으시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라는 궁금증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 신앙은 그러면서
0: 이렇게,
2: 네. 네,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아, 내 목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야 되는 목소리구나라는 걸 저한테 주셨어요. 그 마음을.
0: 야, 어렸을 때.
1: 네. 어렸을 때.
2: 그래서 네. 그때부터 아, 나는 뭘 해도 어쨌든 하나라도 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0: 아멘, 아멘. 네. 네, 주님이 주신 그 담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아멘, 맞습니다.
0: 네, 오늘 자매님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최민강 자매님입니다. 우리 자매님에게 응원과 또 축복의 메시지 마음껏 보내실 수 있는데요. 목사님 어디로 보낼 수 있는지 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여러분의 메시지를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댓글을 적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 있는 대로 팍팍 적어 보내주세요.
0: 네, 여러분들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또 국내 최연소 CCM 찬양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을 모셨습니다.
1: 와우, 야.
0: 네.
1: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게 그 모차르트가 12살에 그 작곡을 해서 뭐 네. 데이트 쳤다 뭐 그런 얘기를 든 적이 있는데 네. 12살에 앨범을 내셨어요.
0: 맞아요.
1: 와.
0: 이런 12살에 사실
1: 네.
0: 모차르트 정도 돼야 이런 타이틀을
1: 네.
0: 얻잖아요.
1: 네, 맞아요.
0: 야, 자매님께서 와. 대단하십니다. 이 찬양 앨범은 어떻게 내시게 되신 걸까요? 찬양해야 되는 목소리다라는 걸
1: 네네.
0: 느끼셨다고
1: 맞아요.
0: 했는데
2: 이게 약간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1: 아,
2: 하는데
1: 그러셨어요?
2: 이제 바야흐로 제가
1: 바야흐로?
2: 네, 4학년이었을
1: 네.
2: 시절
1: 3학년.
2: 네. 네.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그 사이 언저리 이쯤에
0: 네.
2: 이제 홍대를 놀러 갔어요. 어머니랑 같이.
1: 네네.
2: 근데 이제 거기서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0: 네.
2: 막 노래 부르고 싶은 거예요.
1: 네네.
2: 아, 나도 막 나도 할 수 있는데.
0: 달라. 이게 그래서, 목소리부터 네. 끼도 남다르신 것 같고 지금 막 어깨를 막 흔들고 계시는데 다르네요. 네네. 역시.
2: 감사합니다.
0: 네.
2: 그래서 네. 이제 그 버스킹 하시는 분들께 가가지고 용기 내서
0: 네.

0: 저도 혹시 한 곡만 불러볼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오,
1: 그래서 이제 열려 있는 무대잖아요. 네, 그렇죠?
0: 그래서 마이크 딱 잡고 소찬이님의 티얼스를
1: 티얼스를 12살에
0: 그걸 이제 1절을 다 부르고 박수를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행복하게. 근데 네네. 어느 날 봤는데 그게 유튜브에서 한 300만 400만 조회수를 육박하는 상태로 엄청 떠 있는 거예요.
2: 와. 야, 지금 찾으면 나오겠네요.
0: 네, 유튜브 네. 아마 아직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계기로 나 좀 재능 있을지도.
1: 네, 네, 네.
0: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버스킹을 해 볼까 해서 장비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1: 네, 네.
0: 그러다가 그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한번 가봤어요. 그쪽에 이제 음향 장비도 좀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파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 앨범을 내는 걸 도와주셨던 대표님을 만나게 돼요.
2: 장비를 알아보러 간 그곳에서.
0: 네.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럼 어떤 장비를 좀 쓰는 게 좋을까요? 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럼 혹시 노래를 어느 정도 부르세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저 티얼스까지는 부를 수 있어요.
2: 이 초등학교 5학년의 솔직한 답변인 거죠.
0: 네. 그랬더니 이제 화들짝 놀라시면서 그러면 그 도와줄 테니까 버스킹 말고 앨범 먼저 내보는 게 어떠냐 물어봐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저야 영광이죠. 이러고 덥석.
1: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걸 덥석 물었다고요?
2: 근데 확실히 본인의 길을 확신을 가지고 장비를 또 알아보러 가셨었잖아요. 그때 이 관심을 가지고 이게 실행력이 되게 좋으셨다는 걸. 네.
0: 사실 어머니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셔갖고 손잡고 같이 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뒤에서 제가 왜 저러지 이러고 지켜보고 계셨고 저는 이제 신나서 이제 얘기하면서
2: 야, 또 좋아하셨군요.
0: 네.
1: 굉장히 주도적인 청년.
2: 맞습니다.
0: 굉장히 그런 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앨범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저 원래 피아노를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슬럼프를 좀 심하게 겪으면서 스스로 좀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2: 또 잘하는 사람들이
0: 많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좋아하지만 너무 좋아하는 만큼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게 그냥 괜히 심술이 나는 거예요. 권태기가 온 거죠, 피아노랑. 그래서 그때부터 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사춘기가 일찍 온 거죠.
1: 와, 초등학교 때 사춘기가 왔어.
2: 근데 그때도 많이 생각하시면서
0: 좀 생각이 많은 편이었어서 이 앨범을 냄으로써 내가 뭘 할 수 있고 또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많이 방황하기도 했지만 잠깐 오히려 더 진중하고 진심으로 앨범 제작에 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의 기간을 거쳐서 5학년 때 찬양 앨범이 발매가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2: 야, 어린 나이에 진짜 대단하시네요.
1: 진짜. 그 찬양들은 주로 커버곡을 하셨나요?
0: 네네. 첫 그 타이틀곡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리메이크한 버전이었고 그 외에도 뭐 선한 능력으로라던가 몇 개의 커버곡이 있고 그 대표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곡도 몇 개 있어요.
1: 아, 그래요?
2: 찬양이요?
0: 네, 찬양이요.
2: 야, 그런 대표님을 거기서 종교개혁 500주년 때 또 만나신 것도 그것도 또 주님께서 붙여주신 게 아닐까.
0: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1: 보통 이걸 무협지에서는 기연이라고
2: 그러니까요. 이런 인연을 통해서 저희가 또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죠.
0: 맞아요. 정말 만남의 축복이 끝이 없었고 그렇게 해서 앨범 발매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여러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게도 이제 나무애님이랑 같이 콘서트를 하기도 했었고.
1: 그렇죠. 얼마 전에 나무애님 보고 왔는데.
0: 아, 진짜요?
1: 일본에서.
0: 일본에서 보고 오셨어요?
1: 네네. 밥 먹고 차 마시고 같이.
0: 제가 사실 9월 달에 일본으로 사역을 또 선교를 또 하러 가거든요. 네네. 학교 통해서.
1: 네. 나무애님 일본에서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0: 네. 참 신기하네.
2: 네. 또 조금 이따 일본 얘기도 조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먼저 꺼내셨네.
0: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찬양 사역자로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2: 그러셨군요. 아니, 찬양 사역을 그렇게 또

0: 시작을 하셔서
1: 네.
0: 근데 처음에 앨범을 낼 때는 찬양으로 냈는데
1: 네.
0: 소찬이의 티얼스를 불렀다고 하셨잖아요.
1: 네네.
0: 버스킹 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세상의 노래에 대한 유혹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서,
2: 맞아요.
0: 네,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1: 네.
0: 근데 지금도 찬양의 길을 걷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도,
1: 네.
0: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2: 이야기도,
0: 대견한데.
2: 이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네요,
0: 네.
2: 그쵸? 네.
1: 유혹이 없을 수가 없다고
2: 네.
1: 생각하는 이유가
0: 네.
1: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외모와 성격을 또
0: 그쵸.
1: 주셔가지고
2: 네.
1: 여기저기서 사실 연락도 많이 왔었고
0: 그래서 연습생 같으세요. 이렇게 보면.
2: 오,
1: 잠깐
2: 맞아.
1: 했었어요.
2: 아,
0: 진짜요?
1: 네, 이름 들으면 알만한 엄청 큰 기획사에서 한
2: 네.
1: 반년 정도 하다가 아, 여기는
0: 아.
1: 정말 내 길이 아니구나 싶어서 나왔고 그 연습생 생활하면서 또 깨달은 게 되게 많았어요. 내가 세상 음악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여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이곳에서 중심을 잡고 올곧게 나아가기에는 내가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싶기도 했고, 그리고 세상 음악을 하면서 자꾸 이제 현혹되고 유혹될 저 스스로한테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2: 네.
1: 그게 싫기도 했고,
0: 네.
1: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나왔었어요.
2: 와.
0: 아니,
2: 그때는 몇 살?
1: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2: 고등학교 2학년 때?
0: 그때 한창 또 연습생 생활 하다가
1: 맞아요.
0: 데뷔하고 막 약간 이럴
1: 맞아요.
0: 때네요.
2: 맞아요.
1: 딱 적합한 나이대였어가지고.
0: 그쵸. 네.
1: 저는 사실 제가 딱 들어가는 그 초반에는, 나 데뷔하나? 이러고 있었었는데.
0: 아, 저희가 다 꿈을 가지고
2: 그럼요.
1: 네,
2: 그럼요.
1: 맞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제,
0: 네.
1: 사실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보니까, 제가 꿈꾸던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심에 또 감사했고.
2: 와, 진짜 그건 대단하다.
0: 맞아요.
1: 네.
0: 진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주도적인 청년이에요.
1: 맞아요.
0: 네.
1: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도
0: 네.
1: 좀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물론 이제 트러블도 많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뭐가 맞고 틀린지를 좀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그런 면모가 좀 생긴 게 있는 것 같아요.
0: 우리 자매님 같은 분이 하나님 믿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렇죠?
1: 그런 말 자주 들어요.
0: 네.
2: 아, 저는 우리
0: 하나님한테
2: 이렇게
0: 이런
2: 이와 같은
0: 거를.
2: 자매도 쓰시는 하나님 누나 참 너무 귀하네요.
0: 맞습니다.
2: 와.
1: 그럼요.
2: 네네.
0: 네. 근데 살짝 궁금한 게
1: 네.
0: 우리 자매님께서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1: 네.
0: 지금 굉장히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가려고
1: 네.
0: 노력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1: 네네.
0: 옆에서 좀 신앙적인 멘토가 있었을까요?
1: 굉장히 많았지만 그
0: 네.
1: 중에 이제 제일을 꼽자면 저희 어머니라고 생각을
2: 어머님,
1: 해요.
2: 네네.
1: 왜냐면 어머니께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셨고 또
0: 네네.
1: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중심을 잘 잡기를 원하셨었거든요, 항상.
2: 네.
1: 그러면서 이제 늦은 나이이심에도 불구하고 신학 때를 이제
2: 오,
1: 들어가셨어요.
2: 정말요?
1: 네, 그래서 지금
2: 네네.
1: 전도사님으로 또 활동을 하고
2: 지금 또
1: 계시다가
2: 그렇게 사역하고 계세요.
1: 네, 하시다가 부상을 좀 네,
2: 입으셨어요?
1: 입으셔가지고 쉬고 계신 상황이긴
0: 네.
1: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좀 믿음을 많이 키워간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0: 역시 부모님의 믿음,
1: 네,
0: 네.
1: 그
0: 빼놓을
1: 참
0: 수가 없군요.
1: 네, 귀하고 감사하고
0: 네.
1: 그래서 사실 극동방송 오기 전에도 어머니께서 민간아, 나는 너 믿어. 너를 믿는다기보다는 사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실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0: 아멘,
1: 아, 그래.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다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내 뜻과 내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민간아, 전해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성장했었습니다.
0: 아, 아멘. 야, 오늘 굉장히 또 저희가 서머 스페셜 이후에 첫
2: 맞아요.
0: 게스트시잖아요. 너무
2: 네.
0: 귀한 분을 잘 모셨다는 생각이
2: 와, 진짜 오늘 여기가
0: 감사합니다.
2: 어떤 것보다 핫하네요.
0: 네, 맞습니다. 핫합니다. 네, 너무나도 뜨거운 이런 시간 기대되고요. 네, 오늘 자매님, 최민강 자매님이십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 좀 검색을 해도 나올 것 같습니다.
1: 나옵니다.
0: 네, 우리 궁금하신 분들 검색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조금 있다가 라이브 찬양도 들려드릴
2: 와우.
0: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자매님을 위해서 또 자매님을 응원.

응원하기 위해서 메시지 적고 싶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기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모아서 우리 청년분께 전달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예쁘고 아름다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월요일 코너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믿음의 청년 최민강 자매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나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찬양 사역의 길을 걷고 계세요. 이제 세상에 그런 공간에도 잠깐 계셨었지만 내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찬양으로 네. 믿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예쁘게 가고 계시는데 완전 반대잖아요. 네. 찬양은 또. 네. 찬양 사역의 길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학부가
1: 네.
0: 실용음악과라고 들었는데
1: 아, 네. 네. 그 교회 음악과 중에서 실용음악 전공으로 지금 학부 생활하고 있어요.
0: 아, 네네. 교회 음악 안에 또 실용음악이 있는 네네네. 거군요.
1: 오. 찬양 사역자를 키우는 네네네.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0: 네네.
1: 예전엔 연습생으로 계셨다가 지금 네. 또 찬양사요. 네. 교회 음악 네.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2: 일단 찬양 사역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세상에서 음악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0: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하다 보면은 좀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잘 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들고 사실 좌절도 없다고 볼 순 없어서
0: 네. 그럼요.
2: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계속 하게 됐었어요.
1: 네.
2: 물론 맞아요. 세상 음악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건 매한가지지만
1: 네.
2: 찬양 사역은 특히 되게 좁은 길을 가는 일이기 때문에
1: 맞아요 좁죠.
2: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가면서 또 주변의 동역자들까지 같이 챙겨야 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0: 주변의 동역자들을 챙겨야 된다면 어떤 걸까요?
2: 약간 같이 합주를 하는 악기팀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지?
1: 녹음 함께 해주는
2: 네, 녹음 함께 해주는 사람이나 네. 혹은 이제 지금 학교 안에서 교수님이나 혹은 네. 뭐 다른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을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저 혼자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사실 시험 든 적도 되게 많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또 힘든 적도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세상 음악이랑 뭐 크게 다를 바 없겠지만 조금 다른 부분을 찾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공하지 못해도 좀 알려지지 못해도 그거대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1: 네.
2: 어쨌든 제 입과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막 배고프고 조금 수익이 잘 안 나오고 이래도
1: 네.
2: 그럼에도 찬양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0: 보통 세상 음악 하면 네. 회사라든지 아니면 또 뭐 매니저가 어떤 네. 일정 부분을 커버해주고
2: 네.
0: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호해주기도 네. 하지만 네. 또 어떤 부분들이 짐들을 덜어주는데
1: 그쵸.
0: 보통 우리 찬양 사역사로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를 둘 수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 극히
2: 네.
0: 정말 0.001%에 네. 속하는 분들이실 테고
2: 맞아요.
0: 대다수는 내가 혼자 모든 네. 걸 다 감당해야 되고 맞아요. 가족들이 그 일부를 감당해 주기도 네네네. 하는데 와 그러니 지금 말씀만 들어도 세상에 잠깐 발을 들여놨다가 나와서 보면 그 영역이 네. 대비가 너무 클 것 같아요.
2: 좀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점도 많아요. 제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0: 회사나 매니저나
2: 네, 맞아요. 혼자 하고 혹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도 제가 한번 들어볼 수 있고 제 생각도 얘기할 수 있고 좀
1: 네.
2: 편하게.
1: 네.
2: 근데 사실 이제 세상 음악을 하면서 그게 쉽게 되지는 않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제가 자리를 잡고 영향력이 그쵸.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또 가능한 거기 때문에
0: 거고.
2: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의 특권이 아닌가.
1: 본인이 할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고
2: 네네.
1: 본인이 쓸 수 있는 가사를
2: 네.
1: 네, 또 표현할 수 있고.
2: 맞아요.
1: 12살 이후에 앨범을 그럼 몇 번 정도 좀 내셨나요?
2: 아, 12살 이후에는 사실 앨범 활동을 한 적은 많이 없고 그냥 네. SNS에서만 커버곡을 간간히 올리고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1: 네.
2: 이제 학교 딱 들어오고 나서 그 베이스 기타 치는 친구랑
1: 네.
2: 그 친구가
0: 네네.
2: 참 이것저것 다 잘하는 친구거든요.
0: 네.
2: 작사 작곡도 잘하고
0: 다재다능.
2: 아, 악기도 네네. 다 잘해요.
0: 오와.
2: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저는 실연주자라고 해서
1: 네.
2: 작사 작곡에 참여는 안 했지만 노래라던가 뭐 악기 같은 거를 한 파트씩 맡아서 하면 실연주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컬 실연주자로서 참여를 해서 앨범을 또 같이 내기도 했습니다.
0: 아, 그랬어요?
2: 네네.
0: 와,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마음 나누고 같이 이야기 듣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왠지 모르게 아주 끈끈한 우정이나
2: 네.
0: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2: 네네.
0: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도
2: 맞아요.
0: 하고
1: 네.
0: 서로가 서로에게 방패가 되어주기도
2: 맞아요.
0: 하고 길이 되어주기도 하네요.
1: 네.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실용
2: 네.
1: 또 교회 음악 안에서 실용 음악과 하면
2: 네.
1: 더 뭔가 이제 저희는
2: 그쵸.
1: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고
2: 맞아요.
1: 같은 딱 한 분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2: 맞아요.
1: 찬양한다는
2: 네.
1: 그 같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라서
2: 네.
1: 더 뭔가 협업이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2: 네네.
1: 분위기가 어떤가요?
2: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신학대다 보니까 일반
0: 네네.
2: 대학처럼 MT나 뭐 술자리 이런 게 없어서
0: 네네.
2: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1: 큰 장점이죠.
2: 그럼요.
1: 또 내 몸도 아낄 수
2: 맞아요.
1: 있어요.
2: 맞아요. 제 간은 소중하니까요.
1: 소중하죠.
2: 네. 네.

0: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일단 들어가자마자 형성이 돼 있는 게 저는 너무
1: 아,
0: 좋았고,
1: 네, 그분 제가.
0: 그러다 보니까 나누는 대화도 사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좀 생산성 있는 대화가 많이 오가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학교에 가면은 뭐라도 하나 얻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 전공은 전공대로 살리고 사람과의 소통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식견을 넓힐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분만 찬양을 하잖아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함에 있어서 저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도 조금 스스로 객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게 어쨌든 기본적인 분위기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람 모이는 데다 보니까 시험도 많고, 오히려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더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2: 그럴 수 있죠.
0: 네,
2: 좀
0: 그런 것,
2: 실망하기도
0: 네,
2: 하고.
0: 그렇지만 또 그걸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또 다시 얻거나 잃었지만 또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 학교를 들어가길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1: 전 우리 최민광 우리 이제 찬양 사역자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와 이분이 내면이 엄청 단단할 뿐만 아니라
2: 맞아요.
1: 확장되는 분이시구나. 사실은 어떤 친구들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지쳐서 가던 길을 포기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좌절하고 등을 돌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란트의 크기나 갖고 있는 역량의 크기가 아닌 이 과정 속에 겪는 일들이 그 그냥 넘지 못하는 산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최민강 우리 찬양 사역자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클리어해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2: 맞습니다.
1: 그래서 야 지금도 지금 만나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되게 그렇게 막 저에게 오는데 그 현장에서 부르는 그 은혜 또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또 어떤 분이실까 또 너무 궁금해지기도 해요.
0: 감사합니다.
2: 앞으로의 길이 너무나도 기대되는 지금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데
1: 맞아요.
2: 이 찬양 사역에 또한 획을 긋지 않을까라는
1: 아멘,
2: 생각이
1: 아멘, 아멘.
2: 듭니다. 네, 계속해서 간증하고 다니시면서 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의 또 찬양 사역자시니까 라이브 찬양 저희가
1: 와,
2: 준비를 해봤는데요.
1: 네.
2: 네, 어떤 곡일까요?
0: 아, 꽃들도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9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찬양 사역을 학교를 통해서 선교를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공 사람들 한 두세 명 정도 모아가지고 같이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 곡을 부르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같이 불러보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2: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어 말고 일본어도 함께 찬양에 섞어서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1: 아멘. 너무 좋습니다.
2: 꽃들도 우리 채민강 자매님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0: 우리 자매님 그냥 말씀하실 때도 목소리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 찬양하시니까 그 진가가 더 드러납니다.
1: 감사합니다.
2: 와, 이렇게 찬양을 사실 옆에 들으면서
0: 네.
2: 이게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걸몇번 경험했어요. 너무 진짜
1: 감사합니다.
2: 감사하고
0: 근데
2: 너무
0: 정말
2: 좋네요.
0: 많은 이제 또 찬양을 듣기도
2: 네.
0: 하는데 너무 잘 부르신다는
2: 난
0: 얘기를.
2: 매구미호 매구미 따라 할 뻔했어요.
0: 찬양하라가 매구미호인가요?
1: 네, 맞아요. 아,
0: 네.
1: 매구미호는 은혜의 주.
0: 은혜의
1: 주.
0: 주. 그쵸. 우리 또 일본
2: 와.
0: 선교를
1: 네.
0: 준비하시면서 이 찬양을 오늘 올려주셨는데, 일본어로도 함께 준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일단 현지에서 일본어를 좀 다른 분들도 어쨌든 이건 일본 곡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2: 맞아요.
0: 그쵸.
1: 본토의 언어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고, 일본 사역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2: 정말요?
1: 네, 그래서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제가 사실 일본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2: 그러고 있어요?
1: 네,
2: 네.
1: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아직
2: 네네네.
1: 가서 조금 소통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0: 네네.
1: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은 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 맞아요.
1: 배우고 있어서 또 써먹어야 되잖아요. 불렀으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같이 섞어서 부르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같이 불렀습니다.
2: 그래요. 그 일본 말씀하시니까 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의 CCM 문화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굉장히 희박하거나 작을
1: 맞아요.
2: 텐데 그런 그 문화를 열어갈 수 있는 어떤 무대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그 일본의 사실 교회들도 그리 크거나 혹은 또 되게 다양한
1: 그렇죠.
2: 사역을 하지 않거든요.
1: 맞아요.
2: 그런 면에 그 문화라고 하는 이 다리는 너무 중요한
1: 네.
2: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 그런 것도 생각이 좀 드네요.
1: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가 크지 않아요. 그 많지도 않고 CCM이라는 게그 문화가 이렇게 한국만큼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2: 그렇죠, 그럼요.
1: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하러 가면은 안 그런 것도 많긴 하지만 조금 폐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2: 맞아요.
1: 이제 뭐 개방을 안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가서 반겨주시긴 하지만 이게 진심으로 100% 마음을 열고 함께
2: 함께 하는 게 아니고.
1: 나눠주시지는 잘 않더라고요.
2: 맞아요.

0: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아쉬움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아, 이번에 가면 그 부분을 조금 돌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 분위기를 저는 한번 제대로 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물론 이제 한인교회긴 하지만 일본인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현지인들도
0: 네, 현지인들도 많이 계셔서 거기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걸좀더 배우고 얻은 다음에, 아, 그러면 나는 이런 방향성으로 선교를 더 열심히, 다음 선교를 준비를 해야겠다를 좀 잡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 선교에 좀 기대가 많은 편이긴 합니다.
1: 이렇게 언어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본업에 있는 찬양만이 아닌 언어를 배우시는 건데, 언어는 우리나라도 왜 외국인들이 한국말로 말을 걸어줄 때 왠지 모르게
2: 너무
1: 마음이
2: 네,
1: 통하고
2: 맞습니다. 더
1: 정감이
2: 잘 말씀드리게 될
1: 그렇죠.
2: 거.
1: 뭔가 그 궁금해하기도 하고 깊은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찬양만큼이나 너무 큰 문을 여는 하나의 그 무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0: 아, 감사합니다.
2: 맞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께서 이렇게 또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것
0: 네,
2: 같아요.
0: 맞아요.
2: 우리 선교할 때도 그러면 찬양을 꼭 빼놓을 순 없잖아요.
0: 네.
2: 그때 이제 선교 때도 함께 부를 찬양도 좀 생각을
0: 네.
2: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0: 아,
2: 찬양 사역의 길을 가면서.
0: 선교할 때, 일단 제가 좀제 곡을 좀 많이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곡으로 조금 선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2: 그러실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작사, 작곡이나 이제 학교에서 알려주는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아, 화성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것도 좀 보충을 하고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고, 있는 곡으로 선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제가 제 믿음을 통해서 나온 찬양을 그곳에 가서 부르는 것도 굉장히 은혜로울 거라고
1: 그럼요.
0: 생각을
1: 그렇죠.
0: 하거든요. 그래서
2: 누구보다 진솔하게 부를 수
0: 네.
2: 있으니까요. 그러면 좀 이쯤에서 우리 자매님께서 지금 학부를 다니고 계시지만
0: 네.
2: 앨범도 또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0: 네.
2: 네, 혹시 다음 앨범을 내시다면 어떤 주제로 좀 찬양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0: 제가 자연을 되게 좋아해요.
2: 그래서 꽃들도를 또
0: 그럼요. 꽃도
1: 네.
0: 참 좋아하고,
1: 네.
0: 그래서 약간 자연의 소리라던가, 만약에 바다를 가면은 밤이든 낮이든 윤슬이 이렇게 빛나는 풍경이 참 많이
2: 너무
0: 보이잖아요.
2: 예쁘죠.
0: 그리고 약간 숲속을 거닌다거나 하면은 나뭇잎 사이로 이렇게 햇빛이 딱 비쳐서 들어오는 게 저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1: 굉장히 감성적이다.
0: 그럼요. 그래서 그런 감상들을 조합해서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제가
1: 얼마나 높고
0: 또
1: 아름다운지.
0: 깨닫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은 곡을 좀 써보고 싶어요. 다음 앨범을 낸다면. 그래서 그 곡을 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어려운 화성학도 하고 있는 거고,
1: 그래요.
0: 작사, 작곡에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다음 앨범을 만약에 낸다면 조금 자연 친화적인 앨범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무언가 자연 속에서 만난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을.
2: 그 찬양을 통해서 또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0: 아멘.
2: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2: 네, 앨범 너무나도 기대되는데요. 나오게 되면 연락 주세요.
0: 그럼요.
2: 극동방송에서 또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0: 좋습니다.
2: 같습니다.
0: 네.
2: 네, 오늘 자매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끝날 시간이
1: 정말요?
2: 되어 가고 있는데
1: 어머나.
2: 우리
1: 너무
2: 자매님께
1: 아쉬워.
2: 너무 아쉽죠. 또 모실까요?
1: 네,
0: 저
1: 또
0: 계속
1: 모셨으면
0: 있으면 안
1: 좋겠어요.
0: 돼요?
2: 아,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너무
1: 네.
2: 좋죠. 자매님께서 또 찬양도 계속 들려주시면 좋은데 이 찬양
0: 네.
2: 우리 자매님께 어떤 존재인지 한 단어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은 나에게
1: 뭐뭐다.
2: 땡땡이다. 두 글자 아니어도 돼요.
0: 아, 그래요?
2: 네.
0: 제가 사실
2: 네.
0: 그 1학년 때 북과대를 했었어요. 근데
2: 네네.
0: 과대 북과대는 과장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2: 네.
0: 근데 그 디자인 테두리에다가 제가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2: 아,
0: 이렇게
2: 맨 마지막
0: 새겨놨어요.
2: 구절.
0: 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제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2: 네.
0: 하잖아요.
2: 네네.
0: 저에게 있어서 찬양이란 호흡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멘.
0: 저는 정말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고,
2: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딱 정해놓고 저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또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 나에게 찬양이란 호흡.

0: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2: 아멘, 아멘.
1: 네, 우리 입술에서 또 계속해서 찬양이 끊이질 않아야 되는데 우리 자매님의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듣는 이 보면 자매님께서 정말 그 나의 올곧은 마음을 지켜야겠다. 그게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져요.
0: 맞아요.
1: 네, 찬양도 끊이면 안 되고 내가 휩쓸리면 안 되고 너무나도 귀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딱 들어서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매님의 앞 길을 위해서 또 찬양사역의 길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 하나님, 오늘 최민강 찬양사역자를 만나서 참 기쁩니다. 세상에 하나님 그 노래와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그 모든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곡을 날마다 받아주시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최민강 자매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 사역을 하는 여러 여정들 중에서 또 그 사역이 확대되어져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깊은 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높은 곳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곳에서 주님께서 울려주시는 주의 놀라움이 감탄이 되도록 주를 찬미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앞으로 걸어갈 많은 길들 그 여정들 속에 하나님 또 좋은 동역자들도 만나게 하시고 세상에 세속적 음악과 그 현장과의 치열한 다툼과 현장들 속에서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 자매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호흡이라 하였습니다. 자매의 입술과 삶 가운데 날마다 그 호흡이 깊은 우리 심령을 헤아리고 주 앞에 토해내어지는 노래와 찬미가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의 청년 우리 많은 지체들이 또 많은 우리 청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오늘도 호흡이 되어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1: 아멘.
2: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오늘 어떠셨나요?
0: 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나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네. 깔리니까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고
1: 네.
0: 또 이제 제 고백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찬양 사역이라는 그 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2: 네.
0: 마음도
2: 아멘.
0: 들었고
1: 아멘.
0: 이 자리에 제가 올 수 있으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찬양 사역의 길 아름답게 걸어가시길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매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2: 네네.
1: 오늘 최민강 자매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네네. 나눴는데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믿음의 청년이었는데.
2: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되게 가슴 뛰게 왔는데
1: 네.
2: 여기에서 정말 너무 아름답고 영롱한 선물을 오늘 경험하고 가는 것 같아요.
1: 아멘입니다. 참 목소리도 영롱하신데 간증도 네. 영롱했죠?
2: 맞아요.
1: 네. 네, 그냥 웃으셔도 돼요, 자매님.
0: 참고 있었어요.
1: 네. 네, 오늘 우리 목사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너무 좋았고요. 또 앞으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할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찬양 사역자 최민강 자매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우리 자매님을 위한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 보내고 싶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어요. 찬양은 나의 호흡이라고 고백하신 자매님의 입술을 통해 광대하신 하나님이 매일매일 전해지길 또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청년 최민강 자매와 함께했고요. 오늘 공동 진행의 포항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홍서영 PD였고요. 여러분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오늘 거울을 한번 보셨나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제가 아는 분은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참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칭찬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어색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비하한다면 주님께 죄송한 일이 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성도입니다. 두 팔로 자신을 꼭 안아주면서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요.

무디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더욱더 처절하게 느낀다. 내가 잠깐이라도 이기심과 교만으로 채워지는 순간 나는 다시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때마다 시간마다 엎드려서 나를 비우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내가 이기심과 교만을 포기하는 순간마다 성령님은 다시 내게 임하시고 나를 채워주신다. 그때에야 비로소 나는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무디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신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력감과 연약함을 느끼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임을 삶 속에서 계속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편협하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괄시나 무시가 아니라 이해와 배려를 통해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인내와 관용과 배려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약함과 실수에 대해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보단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각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라고 교훈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 없이 즐기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믿어집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달라져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전도서 11장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쁨 충만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오천 제일교회 박성열 목사님께서 말라기 4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마라나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단어입니다. 보통 마라나타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마라나타 그러면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아멘. 그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만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더요. 마라나타. 네. 이 마라나타의 의미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인데요, 마라나가 우리 주여라는 그런 뜻이고 타는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마라나타.

뜻하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재림신앙에 대한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믿는 성도라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만나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의가 득세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눈앞의 현실이 어둡고 내 계산으로는 정말 절망스럽다 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께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성도들은 눈앞의 성공과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불의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낙심하게 됩니다. 조금만 힘이 들어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라기 4장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과 감격의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이 굉장히 길어져서 오늘 좀 나누어서 말씀을 살피겠는데, 오늘은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선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일어난 일은 1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철저한 심판이 행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사람이 만들어낸 불의 날이 아닙니다. 우연히 찾아온 재난의 날도 아닙니다. 이 날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친히 일어나시는 날입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군대를 다스리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군대를 하나님 당신의 주권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게는 그 말씀하신 말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하고도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 말씀이 행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날은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부인해도 그 날은 옵니다. 그 날이 드디어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그 날은 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핑계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감출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감추었던 죄와 은밀한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은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돈도 권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부터 사람을 숨겨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성공도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평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도,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던 사람도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악인이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재산과 권세를 자랑하며 아무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광로 불 앞에 선 지푸라기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지푸라기는 불과 맞설 수가 없습니다. 불을 막을 수도 없고 불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불타고 마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에는 인간이 자랑하던 모든 힘과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무리 강하고 높아 보이던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지푸라기와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그 뿌리가 남아있으면 다시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그 가지는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악인이 자랑하던 권세와 영향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시간도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도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교만한 자는 단순히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무익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옳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또

능력보다는 자기 욕망을 앞세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불의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 그를 가리켜서 1절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죄를 깨달았을 때,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 이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나만 이렇게 죄를 짓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남으려면 이 정도쯤은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죄의 길을 계속 걷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한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고 완전하게 심판이 행해질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한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악인의 본령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보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더 떵떵거리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는 악인의 오늘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악인들이 마지막에 어디에 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악인이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는 것 같아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날이 용광로의 불같은 날인데 그날이 다시 온다고.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인,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성공을 탐내지 마십시오. 죄와 타협하여 얻는 이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시고 외롭더라도 믿음의 길을 잘 걸으시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데, 용광도 불 앞에 지푸라기 같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교만함, 우리에게는 이 악이 없는지를 살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날에 교만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안에 교만과 악이 없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고집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계획과 내 욕심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죄인 줄 알면서도 이 정도쯤은 괜찮아 그렇게 여기며 회개조차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회개를 미루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도 그냥 외면해버리진 않았는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진 않았는지, 용서하지 않고 미움과 원한을 품고 있진 않은지, 남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게만큼 관대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진 않은지 한번 살피십시오. 이런 것들이 교만이고 이런 것들이 악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치속하여 행동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며 교만인 겁니다. 이런 행동을 치속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그 순간만큼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행동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도 되시지만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적용은 이겁니다. 가족과 이웃이 마지막 날에 심판받지 않도록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아무런 관심 없이 그렇게 바라볼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건강하고 형편이 좋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주님의 재림을 맞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녀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우리의 정직과 친절과 희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해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받는 자리가 아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심판만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또 다른 일도 행하시는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죄인들을 향한 완전한 심판, 하나는 의인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 이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여기서 말한 의인들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며 나의 왕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믿는 사람은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인이 번성하고 그리고 참 그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익하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절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는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것은 성도들의 몸과 영혼 그리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죄도 짓습니다. 원치 않는 사건 사고로 큰 슬픔을 겪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습니다. 사과도 받았지만 그래서 용서도 해줬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아픔도 당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도 보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직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날에는 죄의 유혹과 죄의 영향에서 완전하게 벗어납니다. 병들고 사약해진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몸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완전하게 치유됩니다. 억울함들은 다 풀립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의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겁니다.

0: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질병과 고통에서 완전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여 보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구원이 완성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나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 일어난 이 일을 명심하시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과 믿음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환영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야 할 죄가 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죄가 있다면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맡겨주신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해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기쁨의 날입니다.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져 버리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광의 그날, 치료의 광선이 바래지는 그날, 그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소망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외치며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이 말라기 4장 2절 표현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오천제일교회 박성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천제일교회 지역번호 054 292국에 232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으로 또 그분의 영광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예배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삶으로 촘촘히 지은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데요. 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가득한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옷입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뉴스 미션의 내가 매일 기쁘게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김태훈과 신효선이 함께 찬양하는 하루, 그리고 손영진의 거룩거룩거룩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는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찬양이 흘러넘칠 때마다 찬양의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주님 경험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영과 육이 시원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3곡 함께 듣고 옵니다.

0: Let's praise Him, beloved. He is our song.
1: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들은요, 한웅재 목사님의 거친 세상에서 찬송 들으시고요, 희지윌의 하루, 그리고 메리 제인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시의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이렇게 문자도 계속 보내주시고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조수아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드림아이와 송정미 사모님 함께 찬양하는 축복송, 그리고 인피니트 밴드의 찬송이었죠. 내 모든 시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앞서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문자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비가 참 많이 오죠? 포항은 조금 그래도 적게 온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은 보니까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요.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800mm가 왔다고 하니까요. 정말 비가 많이 왔죠. 불과 한두 주 전만 해도 야 이러다가 비가 안 와서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하는 지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결국 몰라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인생 앞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아 그때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고민과 걱정으로 살았었죠. 근데 지나고 나면

웃으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마크스 앨범 가운데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들으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워낙 가물다 보니까요. 이제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계속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요. 일기예보 들어가면은 전국에 있는 CCTV를 볼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은 도대체 어디에 비가 오고 있는가 그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봤어요. 매일. 아, 도대체 비가 온다고 하는데 진짜 저기는 비가 오는 거야? 이제 이 CCTV는 실시간으로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봤거든요. 근데 비가 이제 며칠 전부터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정말 많이 올 텐가, 어디서 오는가, 막 이렇게 또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뭐비 오는 거 그렇게 찾아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가물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게 체감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 동네만 나가봐도요, 조그마한 또랑들이 있거든요. 물이 원래 좀 흐르던, 근데 정말 바짝 말라서 물이 하나도 안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심이 되고 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믿음과 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다잘 되니까요. 그냥 뭐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느냐 하면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가운데서 믿음의 신앙의 어떤 길들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은요,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잘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할 때에 더 깊이 있게 묵상되면 좋겠습니다. 평안할 때에 내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야지 고난을 이겨낼 힘을 비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도 모든 일이 다잘될 때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극동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람 오십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들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1년을 절반 나누면은 7월부터 시작을 하지만 수련회가 끝나야지 사실 전반기가 끝나는 거죠.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서 아마 수련회가 다 끝났을 거고요. 이제는 후반기 추수감사주일 또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1년 정말 빨리 지나간다 이런 거 느끼잖아요. 저도 20대 때는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많았고 할 수 있는 게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 해 안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사실은 같은 일들이 거의 반복된단 말이에요. 거의 1년이라는 시간표를 보면요. 거의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작년에 추수감사주일 행사가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원래 추수감사주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참 길지 않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정말 기대되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올해를 지나면서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가고 싶어 하시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온 가족이 다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주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지 않는 손주가 있었거든요. 물론 뭐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하나님 나라에서 꼭 만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기대하는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에서도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다 만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사셨으니 매일의 삶 안에서 조금씩 더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피아 앨범 가운데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어졌습니다. 교회마다 참 상황이 많이 다르죠.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저는 말씀과 찬양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젊은 아이들이 많다는 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젊은 아이들이 많다는 게 좀 아쉬움이 되기도 하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람의 장점과 단점은 같은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사람의 장점이 어떤 상황에서는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보면요, 정말 절반 이상이 중고층 아이들이에요. 저희들은 다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이제 교회 학교만, 초등학교 아이들만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중고 청년들은 11시 반에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방학 때는 우리 중고청 아이들이 예배 찬양을 인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야, 정말 우리 교회는 중고청 아이들이 많아도 너무 많구나. 어른들에 비해서 어른들이 조금 많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야, 진짜 이 아이들이 없으면은 정말 자리가 허전하겠구나. 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되고요. 이제 중고층 아이들은 또 잘 키워놓으면은 이제 직장 때문에 타지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아이들도 대부분 이제 군대 갔다 오면은요, 뭐 울산이나 경기도나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취업을 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작은 교회 목사 입장에서는요, 아쉽잖아요. 이 아이들이 계속 교회에 남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 잘 키워 놓으면은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뭐 그것도 한편으로는 훈련을 참잘 시켜서 어떤 교회 가든지 그 교회를 잘 섬기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주시는 은혜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장신대 실용음악과를 갔는데, 요번에 중고층 수련회를 할때 장신대 실용음악과 아이들끼리 모여서 찬양단을 꾸려서 와서 함께 했거든요. 또그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된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도 또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가,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른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아이들이 많으니까, 중고층 아이들이 많아서 뽁짝뽁짝거리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지원을 하고 하려면 어른 성도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요즘은 아쉬움은 버리고 감사만 품고 살자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위로브 앨범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노래도 들으셨습니다. 네, 세상의 어떤 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제가 어제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구별의 은혜입니다. 구별됨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규례와 율법을 주셨는데 이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택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례와 율례라는 것은요, 구별을 의미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구별되면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스며들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스며든다는 것은 동화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지만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지만 세상 안에 섞여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소금이라는 것도 맛을 잃지 않는 거거든요. 스며들지만 맛을 잃지 않는 것은 구별입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말고요. 구별됨으로 인하여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과 똑같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굳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될까요? 구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 구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입니다. 아이자의 앨범 가운데서 내 주를 가까이.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전반 부분을 나누면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원체 화났으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막 돌로 치려고 할 때 이제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급히 오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나누었거든요. 대개 사람들이 이제 일부지만 신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그 교훈과 또 지도하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냥 고집피고 예루살렘에 간 거 그거 잘못 아니느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누었거든요. 절대 그것이 잘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왕들과 또 이런 데서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자, 계속해서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왕들 앞에서 변론하게 되고 당시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또 유대인들 중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도 그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바울을 공격하니까 바울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그 사두개인들의 그 정체성들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들 가운데 나름대로의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자, 2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자,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바리새인 입장에서 바울을 변호하게 되고 변호하기 위해서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계속 되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세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여기서 처음으로 큰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는 이런 때의 정도를 표현할 때 언제나 줄여서 적지 않은 분쟁이라고 하는 그 완곡한 표현을 써왔는데 그런데 그는 여기서 처음으로 큰 분쟁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아서 아마도 이 분쟁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어떤 분쟁 중에서 보다도 가장 큰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울의 생명이 다시 위태로워지자 로마 천부장은 그의 병사들을 명하여 그를 성난 산헤드린으로부터 구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와 정부를 분리해서 생각했던 갈릴리오의 입장을 앞에서 지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정부가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한 번 더 증오하고 있는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가운데서 바울이 위기에 처하게 돼서 그 바울을 구원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장 11절로 가보시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그가 만일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는 결박과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또한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바울은 전에 예루살렘에 증거할 그런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로마에서도 증거할 기회를 주려 하십니다. 그가 역시 로마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와 같은 일을 행했었는데 참 귀한 일이죠. 잘 결정을 내린 것이죠. 주님께서 전혀 바울을 책망치 않으셨음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될 때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거기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네 옆에 늘 있을 거란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더욱 담대케 하심으로 또한 로마에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에 대한 음모가 시작되는 거예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그랬어요. 그들은 이 맹세 때문에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못해 고통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라,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였던 것이죠. 주께서는 바울에 대한 분명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죽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죄인으로 지금 구금된 상태에 있었지만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의 힘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 여기서 좀 더 알게 되는데 우리는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생질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에 아마도 사도 바울의 여러 친척들이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19절로 22절입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천부장은 바울을 대적하는 폭도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 잠시 멈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날 지나치게 경건한 사람들, 즉 매우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암이나 혹은 다른 질병에 걸려서 병원이나 의사에 또 이렇게 진찰받고 하는 것들을 좀 머뭇머뭇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어떤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병원이나 의사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실 것이니까 주님께 맡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은 참으로 좋은 것이고 모든 병은 분명히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도 물론 병에 걸렸을 때마다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의지해 왔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의사나 병원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현대의학을 사용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질병을 치료하심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하고 현대의학은 사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생질에게 내게 소식을 전해주어서 고맙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고 있지 않나 맞니? 그러니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의 특권을 활용을 해서 분명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하게 그 생질을, 그 조카를 이제 천부장에게로 보내어서 그 유대인들의 계략을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도우심을 얻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백부장은 그의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24절입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할 것을 명하고 그랬습니다. 천부장은 그의 군대를 명해서 무사히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꼭 이렇게 해야만 사도 바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조치가 없어도 주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로 바울을 보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세운 법과 군대라는 조직을 이용해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일을 명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시행한 것은 천부장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늘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었어요.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틀림없이 막으셨을 겁니다. 아무튼 바울은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총독인 벨릭스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군사가 바울을 둘러 진치고 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 총독들은 가이사라에 그들의 본부를 두고 아주 가끔씩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빌라도도 그곳에 그의 본부를 두었습니다. 그 로마 도시의 폐허가 오늘날도 여전히 여러 곳에 남아있는데 그것은 해안 위에 아주 멋지게 세워져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면 왜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보다는 가이사라에 본부를 두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기후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예루살렘이 아주 추울 때 그곳 가이사라는 아주 지내기 좋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고 이런 상태에서 바울은 가이사라의 벨릭스에게 호송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하여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그랬습니다. 비록 의사 누가가 그 편지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다 적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그 편지의 실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럼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카카

0: 사람에게 무난하노라. 그러죠? 무난하노이다. 무난한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편지의 형식을 이렇게 좀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편지의 끝부분에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누가 보냈다고 하는 것. 그들은 편지의 끝보다는 서두의 시작부터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7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천부장은 가이사랴의 총독에게 그 자신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로마에 시민된 바울을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28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요.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나아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 죽이기로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확실히 바울이 어떤 죄가를 범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찾지도 못했습니다. 또 죄도 지은 것이 없고요. 그는 이것이 유대인의 법인 율법에 관계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로마 법률 하에서는 바울에게는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감옥에 가둬야 될 어떠한 죄명도 없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30절로 35절까지를 보죠.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어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신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들어가 아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총독 베스도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회록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고소했던 사람들이 속히 가이사랴로 오려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바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여러분께서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하고 있는 것만큼 자신을 비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왕들 앞에서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들 앞에서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명한 우리의 주님이심을 그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충성된 종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된 바울을 하나님께서 중간에 두시고 뭐 글라우디오 총독도 그다음에 베스도도 뭐다 이렇게 동원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이것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이것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이것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증거, 2번 여행.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아나니아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음에 감사드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극심한 인종차별을 겪는 시기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정말 수준 높은 감사인데요. 영화 사랑의 원자탄의 실제 인물인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고 이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녀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숙한 신학인은 복에도 감사하며 고난에도 감사하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합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됐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70년의 은혜, 사진으로 만나는 감동의 역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T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되는 월요일 밤입니다. 주말의 쉼이 벌써 아득하게 느껴지고 마음 한켠에는 또 무게가 얹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짐진 그대로 당신께 오라고 하십니다. 그 무게가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김도연의 샬롬 나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스테픈 맥워터의 Come Jesus Come 들으셨습니다. 쉼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한 쉼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쓰인 헬라어 아나파우시스는 짐을 진 짐승이 잠깐 멈춰 숨을 고르는 순간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지고도 다시 걸어갈 힘을 회복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쉼은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삶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닐까. 오늘 하루 지고 온 짐이 무거우셨다면 그 짐을 진 채로 잠시 주님 앞에 멈춰 서는 그런 밤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시편 63편 강명식이 불렀고요. 한부영의 나의 노래, 그리고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크리스 톰린의 Amazing Grace, Gaither 보컬 밴드의 Make the Morning Worth the Midnight, 그리고 나탈리 그랜트와 세스 와이넌스가 함께한 My Tribut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쉰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몸은 누워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내일 할 일들을 계속 굴리고 있고 정작 자야 할 시간에 오늘 못다한 일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쉬는 것조차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쉼에는 잘 쉰다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무거운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잘 쉬지 못하셨어도, 잘 감당하지 못한 하루였어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는 것,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길승의 주님 한 분만으로,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묵상이 자꾸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반복해서 실수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걸까? 이런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붙잡고 여러 번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하다가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어왔어요. 난 깨어지는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말씀, 소망, 그리고 위로는 깨지지 않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보배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우리는 잘 깨어지는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그 질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그리고 말씀은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깨지거나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깨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빛은 결코 무너지거나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그릇 깨진 틈 사이로 그 빛은 더욱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성령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솔 피셔 베인기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창문의 작은 질그릇의 소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우리는 참 깨지기 쉬운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런 묵상이 되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자꾸 실수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나는 정말 왜 이럴까? 정말 왜 이러는 건가요? 주님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실수하는 제 모습이 참 힘듭니다. 라는 그런 기도와 묵상을 드리는데 이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다. 아멘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질그릇 속에 담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사랑의 빛을 온 누리에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제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소감 다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영어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려고 질그릇같이 연약해서 깨져도요, 그 깨진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고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꼭 붙잡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합니다. 내 안에 그렇지만 진리의 샘

생명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의 빛은 강력하다는 것, 절대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소망과 기쁨이 넘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것들을 지식과 의지의 조합으로 개발하고 바꿀 수 있다 믿는다고 스카이 제서니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셨는데요. 사과나무가 살구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복숭아나무가 귤을 생산할 수 없듯이 지식이나 의지, 노력을 쏟아부어도 나무가 스스로 자신의 열매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무의 정체성에 따라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더욱 탁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고 열심을 다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개선하려 노력하기보단 정체성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옛 자아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자라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다윗의 노래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내 진정 사모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시와 그림의 임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마커스 월십의 주 은혜임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영원의 그래도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예수 캐리 언더우드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허브 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에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For Him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피아 월십의 내간을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시죠? 같은 사람들 뭐 끼리끼리 이렇게 모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말들이 참 많잖아요. 동병상련도 있고 초록이 동색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이 곁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여러분은 지금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더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요? 또 주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주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은혜를 우리도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서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 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가까이 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멀리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좋아서 또 다른 쾌락과 성공이나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을 있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외부의 정보도 함께 전해드릴 텐데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로 듣고 계신 북방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서 FM 채널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도 이 시간 늦은 시각까지 깨어 계시거나 아마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일 텐데 또는 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모두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어제에 이어서 대한민국에 또 이주하신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오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보실 거고요.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을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0: 박형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감당한 지 80여 년에 달합니다. 분단 이후 하나님께서는 북녘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고 구출하기 위해, 탈북민의 정착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 땅에는 수많은 탈북민 성도님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주사 삶의 희망을 갖게 되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 헌신할 일꾼들로 삼아주셨는데요.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모진 고문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널리 전하고 계신 탈북민 김보빈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집사님의 사역과 또 탈북민들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 거부 갈등에 너무 힘들어서 제 딸을 두고 떠날 수는 없어서 제가 저희 사랑하는 딸을 얻고 그 집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길 장백산 가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내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집주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자궁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내 혼자 나왔으면 됐을 걸, 왜 내가 애까지 데리고 나와서 같이 고생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또 엄마이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던 과정에 대구에서 오신 분을 만났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니까, 너네가 말하는 남조선의 자궁암은 병이 아니다. 그리고 너네가 말하는 남조선의 북조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 너도 한국으로 가라 해서 제가 브로커를 연결을 해가지고 2007년 7월 9일날 저희 딸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제가 한국행을 내몽골로 떠나게 됩니다. 분명히 출발은 7월 9일날 했는데 제가 감옥에 잡힌 것은 7월 11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행 중에 간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몽골 국경 두 번째 선을 넘다가 잡혔거든요. 단동이라는 곳에 신의주를 통해서 나간대요.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의주로 가게 되면 저희는 두 번 죽습니다. 혈서를 쓰면서까지 저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진짜 기적같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몽골에서 더문 병방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언성보위부에서 그렇게 저는 말로만 듣던 그 보위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에다가 네 누구 딸이 맞냐? 맞으면 걸을 구덕이고 아니면 흔들어라. 근데 맞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조금만 참아라 해서 내 손에 사탕 씨앗을 쥐어주고 나갔는데 다음 날에 샛별 보이브에서 저를 허송하러 온 거예요. 샛별에서 온 보이지더는 저한테 너무 살뜰하더라고요. 그 구치소가 모자람으로 해서 대기소라는 데서 또 대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아줌마가 저한테 와가지고 감찰과 부과장이 여기 있는 여자들을 다 성추행을 한대요. 성추행이란 용어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며칠 만에 저한테 진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문 열고 들어와서 나를 살리지 않는다면 저는 살아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임신까지 되어서 마취도 없이 산부인 때 수술대도 아닌 책상 위에서 강제 낙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 흘리는 몸으로 구치소에 올라가서 다시 또 조사를 받고 고문받고 하다가 2008년 4월 20일 정거리 교화소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40일 동안 아침 굶식기도 하게 해주세요. 저한테는 찾아올 사람도 없고 면회할 사람도 없으니까 교화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발부터 산에 가자면 나무로 꾼 짐바, 그리고 똥퇴비를 나르려면 배낭이 있어야 되잖아. 그 배낭마저도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식기도 끝나는 동시에 제가 신입반에서 끝나서 교화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6평 7평 되는 그 감옥에 200명이 너무나도 잠자리 갖고 싸움을 하고, 위에서는 빈대가 떨어지고 눈 뜨고 있으면 눈에 떨어지고 입 벌리고서 입에 떨어지고 몸 환자들이 또 많이 생기면서 사람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도 매일같이 죽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 생활이 일상이 됐던 거예요. 나는 저렇게 죽지 말아야 된다, 그런 각오로 사는데 그 사람들이 3일이 지나가면 그 몸에서 구데기가 나와요. 저것도 약이 될수 있겠다. 그 구데기를 쓸어 가지고 사베라가 불에 볶아 가지고 가루를 내 가지고 그 단지밥에 볶아서 먹는 사람. 근데 제가 그 구데기 가루를 어떻게 하냐면요, 상처는 없는데 속에서부터 썩어 나오는 거 있잖아. 북한에서 정처라고 했어요. 밑에선 썩어 올라오니까 뭔가를 상처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 가지고 내사를 찔러 가지고 부황을 붙여서 이렇게 그 처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사적에 나다가 마지막으로 가슴이 났어요. 살이 많은 부분에 안에서부터 썩어 나올 때그 어떤 약도 말안 듣는 거예요. 배이모가 작은 페니시린병 약통에 가루도 아닌 물도 아닌 그런 지긋지긋한 그런 걸 가져다 가슴에다가 나무를 찔러가지고 부황단지에다가 건물을 뽑아내고 제가 그 가루를 엿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3일 됐는데 안 아픈 거예요. 사적에 막 가려우면서 진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살이 나오고. 그래서 3일 돼서 배우마가 와가지고 어떻니 하는 거예요. 이모, 통증은 없고 가랍습니다. 제가 뭐 그러니까 그게 그 구데기 가루다. 우리 옛날 감방에서 그때 봉선이란 먹고 저렇게 살찌했던 그 구데기 가루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살겠다고 가오동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구걸하며 살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기도했습니다. 배고플 때 하나님 저 배고픈데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나무 꿀때 힘이 없으면 힘과 용기 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조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조장이라게 되면 한 조에 30명, 한개 교합안에 170부터 230명까지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우리 저의 한 어르신을 저한테 와서 조장 나 고추 먹고 싶소 해가지고 제가 고추를 뜯다가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피 터져서 이렇게 맞아갖고 들어왔는데 그 어르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동엄마, 고추는 살리지 못했지만 내일 다시 중쳐서 갖고 오겠으니까 꼭 살자고. 근데 10시 돼서 취침 시간이 됐는데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보니까 고추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추를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화가 났어요. 이 고추 두 개가 뭐라서 내가 이렇게 피 터지면서 맞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 엄마한테 고추를 주면서 이제는 먹고 살아라고, 꼭 살아서 나가야 된다고. 제가 그 고추를 그 엄마한테 주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쪽 창문에 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추 두 개가 이렇게 내가 죽을 정도로 맞아야 되냐고 억울해갖고 하나님 앞에 쪽 창문에 대고서는 막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서셨는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길은 피할 길을 준대요. 근데 저는 1년을 하나님을 믿고 다녔지만 말씀을 몰랐어요. 안 들어왔어요. 근데
찬송만 들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와닿았고 이 가사만 곡만 들어도 눈물이 그렇게 나.

하고 왜 저 노래가 이렇게 슬플까? 내 마음이 너무 위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많이 했어요, 감옥에서.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탁 주면서 더 이상 제가 쪽창문에 내다놓고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지를 벗고 화장실에 앉아갖고,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 들여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사명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며칠 내내 5시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 12시면 기도하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날 이곳에 들여보낸 뜻이 어디 있냐고 기도를 하는데, 전도라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 전도! 그래, 전도하지 뭐. 그래서 저의 제일 장기 시절부터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아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부가 다 장기 시절로 되어서 들어왔는데, 그 언니한테 제가 하나님을 전하고, 언니, 누군가가 면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니네 부부 중에 누군가라도 빨리 나가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나가기를 우리 기도하자고 했는데, 석 달을 기도했는데 나갈 수 없는, 남편은 15년 받고 여자는 12년 받았는데 남편이 출소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출소했는지 몰라. 근데 갑자기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내 이름을 부르면서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내 남편이 출소해서 면회 왔대요. 갑자기 남편이 나가서 면회 온 걸 보면서 이 면식 갖고 애들하고 먹고 살라 하고 본인은 빈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서 저에서 장기 수술을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열병에 걸린 거예요. 여기 코로나처럼 40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딸이라 하면서 저의 딸의 얼굴에 천사달 날개 달린 그 천사가 갑자기 제 이 머리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제가 벌떡 선 거예요. 분명히 죽겠다고 기도했는데 살려주시는 거고, 근데 다음 날에 저는 정상이 되어서 병방에서 나와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짜 허약한 몸으로 과반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건강하게 68kg로 3년 생활로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교화소를 나와서 저를 팔았던 친구 숙모와 저희 가족에게 영접기도 시킬 줄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011년 제가 4월 8일 날 다시 중국으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진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딸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궁암에 걸렸던 생각이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자궁암도 없어졌고, 그리고 3년 동안 저희 딸을 입양만 하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저희 딸을 만나서 열을 내니까 입양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까지 다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진짜 눈동자같이 365날을 진짜 1분 1초도 저 곁을 안 떠나셨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알면서, 아,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 신천지 들어갔습니다. 내가 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되었고, 또 거기에서 물리치고 저희 딸을 나왔는데 안상홍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은 이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물리치고, 아, 목사가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거룩한 주일만 저희 딸을 데리고 지키다가 2012년 6월 1일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면 가나안에 도착한 마냥 저는 잘 살 줄 알았는데 악몽에서 많이 시달렸고, 그러다가 탈북민 선교사님 두 분을 만나서 치유 집회에 갔다가 용서라는 시간에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내 자식을 죽였던 그런, 나를 성폭했던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이 그래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내가 있단다 이런 음성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선포를 했을 때 북한이 다시 열렸고, 하나님이 새롭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북한을 넘어서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게 하심이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회개하고 회복이 되니까 북한이 보였고, 하나님이 먼저 온 통일이 아니 내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그곳에 바로 전하고, 여기 온 탈북민 3만 5천 명보다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하교회가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은 북한을 생각할 때 아픔이 아닌 기쁨으로, 아픔에서 일어나 곧바로 서서 승리케 하신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된 것으로 평가되는 시리아 핵시설에서 나온 핵물질을 시리아 새 정부가 미국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해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 여성 노동자들을 40명 단위 작업조로 고용해 식품 제조와 농업, 봉제 등의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는 엔비디아가 골드만삭스와 블랙록 등 월가 대형 금융회사 6곳과 손잡고 7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 자금 조달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집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주차 로봇이 차를 출입구까지 가져다주는 시스템이 다음 달부터 국내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카드 사용액이 2조 원을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66% 급증한 가운데 피부과와 한정식 집 등 미용 의료와 외식 분야에서 소비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는 저렴한 가격과 개방형 모델을 앞세워 성장한 중국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용료를 올리고 상업용 모델의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유료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개인 미용사와 이발사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개인 미용사를 찾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일보는 전남 광양 백운산에서 80년 근으로 추정되는 천종산삼 9뿌리가 발견돼 감정가 1억 3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된 곳으로 평가되는 시리아 핵시설에서 나온 핵물질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IAEA는 시리아 정부와 협상을 거쳐 99번 부지로 불리는 비밀 핵시설을 처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곳에는 과거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알키바르 원자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방사성 물질과 연구개발 장비 등을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키바르 원자로는 북한 영변의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와 비슷한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미국 정부 당국은 북한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것으로 평가해왔습니다. 원자로는 지난 2007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됐지만 이후 남은 물질 가운데는 핵무기 제조의 기초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정광, 이른바 옐로 케이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옐로 케이크 자체를 곧바로 핵 분열 무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방사성 물질을 퍼뜨리는 더티 밤에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핵물질이 적대 세력에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해온 이스라엘은 해당 시설의 출입구를 폭격해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추가 군사 행동을 막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리아 새 정부와 IAEA를 설득해왔으며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경제 재건을 추진하는 시리아 정부도 핵물질 제거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 여성 노동자들을 40 명 단위의 작업조로 고용해 생산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인터넷 매체 고르돈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구인 구직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 북한 여성 노동자 작업조를 공급하는 인력 알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컨베이어 생산과 농업, 봉제 등 경공업과 식품 제조 현장 등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식품 제조 작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알선업체는 북한 여성 노동자를 40명씩 한 개 작업조로 고용해야 하고 인원을 나눠 배치할 수 없다고 안내했으며 고용주는 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숙소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력 공급 단가는 시간당 480루블, 우리 돈으로 약 8,200원부터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소득 창출을 금지하고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이어 노동자 파견을 통해서도 외화 수입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엔비디아가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들과 손잡고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 자금 조달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엔비디아는 아폴로 글로벌과 블랙록, 블랙스톤, 브룩필드 자산운용, 골드만삭스, KKR 등 6개 금융회사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엔비디아 생태계 AI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대규모 전용 자금 풀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보험사와 연기금 등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엔비디아 고객사에 대출이나 투자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엔비디아가 칩을 만드는 데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인 AI 공장을 만드는 일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세계적인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AI 인프라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막대한 자금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주요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AI 인프라 등에 약 3조 5천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집에서 버튼만 누르면 로봇이 지하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를 출입구까지 가져다주는 주차 시스템이 국내 아파트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은 현대 위아가 개발한 평면형 주차 로봇을 다음 달부터 경기 시흥시의 신축 아파트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출근할 때 아파트 월패드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납작한 형태의 로봇이 차량 밑으로 들어가 차를 들어 올린 뒤 지정된 장소까지 옮겨주는 방식입니다. 주차할 때도 운전자가 정해진 곳에 차를 세워두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차량을 이동시키는데요. 사람이 직접 주차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문을 여닫을 공간이나 차량이 빠져나갈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없고 이중이나 삼중 주차도 가능해집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를 통해 같은 면적에서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적게는 20%, 많게는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정착된 라이다 센서가 차량과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차장 바닥에 약 1m 간격으로 인식표를 설치해 이동 경로를 찾도록 했습니다. 다만 로봇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려면 바닥이 평평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기존 아파트보다는 전용 바닥재를 적용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2조 54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1.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소비액 증가 속도가 3배 이상 빨랐습니다. 올해 6월 기준 해외 카드 매출은 2033년 1월에 9.6배로 늘었고, 전체 카드 매출에서 해외 카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0.2%에서 1.2%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해외 카드 매출의 약 40%가 피부과에서 발생했고 성형외과와 기타 병 의원이 뒤를 이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미용 의료 소비가 두드러졌습니다. 외식업에서는 백반과 한정식, 고기 음식점에서, 유통업에서는 패션 의류와 편의점에서 지출이 많았습니다. 한 번에 결제하는 금액도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이 평균 16만 6천 원으로 내국인의 3.5배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개방형 인공지능 모델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해온 중국 AI 기업들이 잇따라 유료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AI 모델의 가중치를 공개하고 이용료를 낮춰 누구나 모델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국 기업들과 차별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막대한 AI 인프라 비용을 감당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과금 체계를 바꾸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출시 예정인 초대형 AI 모델 Q1 3.8 맥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의 수익 일부를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샷 AI도 자사 모델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자의 연 매출이 2천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30% 수준의 매출 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를 앞둔 딥시크 역시 자사 모델의 프로그램 연동 서비스인 API 이용료를 상당 수준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미니맥스와 지프 AI도 상업용 모델의 이용 조건을 강화하거나 사용료를 올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AI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과 개방성을 앞세워 시장 영향력을 키우는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남도에서 당국이 개인 미용사와 이발사에 대한 단속에 나섰지만 자신의 취향에 맞게 머리를 손질하려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함흥시 인민위원회는 개인 집이나 창고 등에서 돈을 받고 머리를 손질해주는 주민들을 파악해 영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영 편의 봉사시설 이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개인 미용사와 이발사를 찾는데 주민들이 줄지 않아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영시설의 남성 이발료가 북한 돈 5,000원인데 비해 개인 영업은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더 비싸지만 손님의 요구에 맞춰 원하는 머리 모양을 만들어준다는 점 때문에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국영 미용실과 이발소에 정형화된 머리 모양 대신 자신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다른 동네까지 찾아가 솜씨 좋은 개인 미용사를 이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단속이 시작되자 개인 미용사들은 간판을 내리고 단골이나 지인의 소개를 받은 손님만 받거나 직접 손님의 집을 찾아가 머리를 손질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당국의 통제에도 개인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영업 방식만 더욱 은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전남 광양시 백운산에서 80년 근으로 추정되는 천종산삼 9뿌리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한국 전통 신마니 협회에 따르면 60대 약조꾼이 최근 백운산 자락 해발 800m 인근 계곡에서 보삼을 포함한 천종산삼 9뿌리를 채취했습니다. 천종산삼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발화해 여러 세대를 이어온 산삼을 말하는데 이번에 발견된 산삼은 자연 발화 이후 4대 이상을 거친 가족군으로 평가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모삼의 연령은 약 80년으로 추정되며 9뿌리의 전체 무게는 76g입니다. 협회는 색상과 형태, 맛과 향 등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조선 숙종 당시에 인삼 가격 기준 등을 적용해 감정가를 1억 3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백운산은 암반과 마사토가 많아 미네랄이 풍부한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전통 신마니들의 주요 활동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회는 최근 값싼 중국산 산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며 고가의 산삼을 거래할 때는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 우리나라는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도만 구름 많겠습니다. 북한 지역 전 지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함경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0: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 맑고 화창한 하늘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인천 25도, 수원 23도, 낮 최고 기온은 수원 35도, 서울 34도, 인천 33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는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광주와 전주 25도, 대전과 세종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5도, 대전과 세종 광주가 33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맑은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부산 26도, 대구 25도, 울산 24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도, 부산과 울산 33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의 하늘은 계속해서 구름 많이 낄 전망인데요. 아침 기온 27도로 시작해 낮에는 34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평양 24도, 신의주와 개성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0도, 평양과 신의주 29도로 전망됩니다. 반면 함경도는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청진 23도, 함흥 22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 함흥 27도, 청진 24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바다와 동해 바다 그리고 남해 바다 모두 하늘 맑겠는데요.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8일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또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복음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꼭 좀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이 또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의 은혜의 사연들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Shalom.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JT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이야기하는 데는 무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둘째로는 기적을 체험하거나 경이로운 자연을 보기 때문인데요. 무신론자였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주의의 기초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과학적 접근을 하는 이유는 자연의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품는 이유는 입법자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정교하게 설계하고 만드신 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1절의 고백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경이로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지으시며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께 믿음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요. 화요일에 복음의 메아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죠. 찬양 사역자 송정미 씨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였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세계 창조 이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서 명백히 보이고 알려졌으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다.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 이면에는, 그 시작점에는 이 땅을 지으신 분, 태초를 창조하신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도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좋아하지요, 상 받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상을 주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상 갖고 오신대, 우리들 주시려고. 난 기대가 돼요. 나한테 무슨 상을 주실까? 첫 번째 상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함 맛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두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 세 번째 즐거운 면류관, 네 번째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욱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지요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성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매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추상적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포함되어 있지요. 거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게 뭔가, 그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물질적 소망, 육체적 소망, 이 세 가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육체적 소망,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아 그렇지, 내게 부족한 것이 없지. 두 번째로 여기요,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한 것,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믿음의 절대 유익이 있죠. 율법은 간수라고 그랬어, 모학성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믿음은 성도들에게 절대 유익한 필요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서 기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정착 8개월차 한경북도에서 온 이병옥입니다.
1: 남한 정착 8개월 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우리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자리로 모셔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벌써 8개월 차에 접어드셨는데 이 8개월이면 일단 집도 받으셨을 거고요.
0: 네, 받았습니다. 전 집을 받았습니다.
1: 어디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죠?
0: 경기도 광명에 서하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 아, 광명이요. 네. 너무 좋은 도시잖아요. 네. 광명에서
0: 정말 좋습니다.
1: 처음 집을 받으셨을 때 사실 이렇게 집을 받고 나서 그곳에 가구를, 네, 가전을 채워가는 재미가 또 있다고들 말씀하세요.
0: 네. 정말 제가 한국에 와서 집을, 좋은 집을 받고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정말 이렇게 배려가 좋구나. 정말 좋은 집에서 마음껏 생활하게끔 다 보장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 좋은 집을 받고 많은 것을 사놨습니다.
1: 주로 어떤 거 사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나의 어떤 소비, 내가, 네, 산 것들 중에서?
0: 다 샀습니다, 저는. 보람있게 살자고. 예. 소파도 샀고.
1: 소파.
0: 예. 에어컨도 큰 것을 샀습니다.
1: 에어컨
0: 제한 없는 걸. 예.
1: 중요하죠.
0: 예. 그리고 김치냉장고 다 사놨습니다, 저는. 예.
1: 오.
0: 예. 이젠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사람답게, 정말 보람있게 살자고 우선 집부터 멋있게 해놓고.
1: 아.
0: 그리고 내가 이제 직업을 잡아서 일을 하자고 해요.
1: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세요?
0: 네. 저는 3월 30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자고 해요.
1: 아, 그때부터. 네. 공부를 시작하시려고요?
0: 네.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우선 따야, 대한민국은 자격증이 있어야, 네, 일자리도 그렇게 찾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격증을 따자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3월 30일부터.
1: 아,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출연하신 분이, 네, 그렇게 공부를, 네, 왔다 갔다 또 하시면서, 네, 바로 자격증을 따시고, 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0: 네. 그리고 저는 하나원에서 한식 요리 자격증을 땄습니다.
1: 정말요?
0: 네.
1: 거기 기간이 꽤나 짧을 텐데요.
0: 네. 짧았는데 저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1: 세상에.
0: 집에까지 도착했습니다.
1: 오, 세상에.
0: 네, 노력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어요.
1: 저도 한번 먹고 싶어요.
0: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1: 와, 한식 자격증도 따시고, 네, 그리고 요양보호사까지, 네, 계획하고 계시고.
0: 그리고 이제 목요일,
1: 네,
0: 이번 주 목요일 제가 재난관리 자격증도 따자고 합니다.
1: 도대체 몇 개를, 네, 따실 예정이신 거예요?
0: 따겠어요.
1: 와, 공부하는 재미 가운데.
0: 네. 대한민국은 자기만 노력하면 자격증을 따지 않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열심히 공부하면 모든 게 다 성공돼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따겠어요.
1: 그리고 오시고 나서 이제, 네,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특히나 공부할 수 있는 지원금이 꽤 있는 걸로 알아요. 그 하나원에서 요양보호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원 쪽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었는데,
0: 네,
1: 그건 아니고 따로 가서 공부하신,
0: 네,
1: 거예요?
0: 내가 이제 하는 건 따로입니다. 여기 우리 거기 집 주변입니다. 하나는 부천이고 하나는 우리 거 집 주변에서 따겠습니다.
1: 그럼 요양보호사로서의 어떤 내년, 내후년 그 미래를 그리고 계신 거예요?
0: 미래를 있습니다. 내가 따자마자 하겠습니다.
1: 아.
0: 예, 요양보호사로 일하자고 합니다.
1: 왜 요양보호사를 생각하게 되셨어요?
0: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이 나이에는 아마 예, 일자리를 구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1: 네,
0: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이 어르신

0: 늘 관리하는 얘기 양보서에 들어가자고 내가 결심했습니다.
1: 네. 선생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네. 이 시험과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다음번에도
0: 이루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할렐루야.
1: 방송에 다시 모실 때는 요양보호사 우리 이봉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0: 네.
1: 그렇게 이곳에 오면은 할 수 있는 선택들이 무수히 많고요.
0: 네.
1: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아요.
0: 네.
1: 이곳에 오셔서 음식부터 시작해서
0: 네.
1: 입는 것, 사는 것. 선생님이 이렇게 드셔보신 음식 중에서
0: 네.
1: 북한과 남한의 입맛이 꽤 다르다고 들었는데 또 제일 네. 뭔가 입맛 차원에서 충격적이었던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런 음식은 굉장히 생각하지 네. 못했던 음식이다.
0: 네, 맞아요.
1: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북한에 있을 땐 정말 우리가 기름도 먹기 힘들었어요. 정말 기름이 생기면 그 숟가락을 재서 먹고 그러나 남한에 와서는 기름도 마음대로 먹고 보지 못한 음식들 많았어요. 정말 북한에서도 못 먹은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1: 네.
0: 내가 한식 요리를 어떻게 쓰나 따서 내 손으로 대한민국에서 와서 음식을 하고 싶어서 제가 자격증을 땄어요.
1: 생각해보니까 그 간.
0: 네.
1: 간이 참 다르잖아요, 남북이.
0: 달아요.
1: 근데 어떻게 그 한식 자격증을 이 남한에 맞춰서 바로 그렇게 따셨는지도.
0: 배웠어요. 한원에 있을 때 선생님한테서 우리가 배워서 시험을 친 게 내지가 합격됐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5일 전에 집에 도착했어요.
1: 중국에 계실 때도 요리를 많이 하셨었나 봐요.
0: 중국에 있을 때도 식당 일을 많이 했고 내 손으로도 해보고 배우면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빠른 것 같아요.
1: 중국에 계실 때 식당에서 계셨어요?
0: 네. 식당 일을 많이 했습니다.
1: 어디 쪽에 계셨어요?
0: 영길 삼계탕집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소탕집에서도 일하고
1: 소탕?
0: 네. 많이 일했습니다.
1: 그러면 중국에 계실 때 주로 연길 쪽에 계시면서
0: 네.
1: 음식점에서 네. 일을 하시다가
0: 네.
1: 이곳에 오시기까지의 결단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미 20여 년의 세월 동안 그곳에서 네. 꾸려왔던 정착기가 있을 텐데
0: 네.
1: 이걸 다 뒤로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 선택이잖아요.
0: 네.
1: 어떻게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셨어요?
0: 저는 중국에서는 정말 우리가 신분증이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나 일을 해도 숨어서 일하고 자유가 없어요. 우선.
1: 네.
0: 그리고 공안국이면 여기서 말하면 경찰이에요. 경찰이 벌써 검열하면 들어가 숨어야 살고. 자유가 없으니까 맨날 어떻게 그렇게 숨어 살겠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도 못된 남편을 만나서 다 뺏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중국에서는 더 못 살겠구나. 내가 자유로운 나라로 한국에 가면 자유롭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 우리가 여기를 왜 옵니까? 잘 살자고 오지요.
1: 그렇죠.
0: 본인이 열심만 있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잘 살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가 중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어째도 자유롭지 못하고 돈을 벌면 못된 남편이 다 뺏어가고
1: 네.
0: 하니까 내가 결심한 거지. 내가 자유로운 나라를 우선 찾아가자. 이래서 제가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여기를 왔습니다.
1: 처음에 이곳을 소개해 주셨던 분이 계신 건가요?
0: 네. 중국에서 말하면 카에서 방송하는 사람이 한국 모집을 하는 이런 턱이 있었어요.
1: 네.
0: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를 오는 이 로정을 알게 되고 거기서 이 기독교 선
1: 네.
0: 브로커가 기독교 선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기독교 선을 와서 무사히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더 은혜예요 이게.
1: 네. 거기서 이렇게 네. 우연찮게 알게 돼서
0: 네.
1: 오시는 길에 성경 네. 공부하는 곳에서
0: 네.
1: 또 하나님에 대해서 네. 더 알게 되고 이곳에 오시자마자 또 여기서는
0: 네.
1: 종교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여러 종교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전에 공부하셨을 때 만났던 하나님을 바로 선택하셨어요?
0: 네. 저는 하나님을 네, 몸에서 떨구지 못합니다.
1: 아.

0: 예, 바로 광고했습니다, 제가.
1: 그리고 바로 하나원에서
0: 네.
1: 나오셔서 지금도
0: 네.
1: 교회에서 출석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어느 교회 다니시죠, 선생님?
0: 생명나무교회입니다. 서울,
1: 생명나무
0: 예.
1: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자랑을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생명나무 교회를 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0: 네. 제가 다 데려갔습니다. 불교 다닌 사람들도 다 데려갔습니다. 예.
1: 전도 왕이시네요.
0: 그래서 말합니다. 전도사 하랍니다, 나. 다 데려갔습니다.
1: 그러면 그분들한테 교회를 소개해 주실 때,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0: 네.
1: 이래서 꼭 와야 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0: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이먼 길을, 이 험한 길을 걷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사히 오고, 여기 와서도 이 많은 배를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도 감동돼요. 예, 우리가 어떻게 왔나. 우리가 그 양심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다 기독교 선을 오지 않았습니까? 산을 넘는 것도.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감동돼서 같이 우리가 생명나무교회에 4명이 갔습니다. 예.
1: 좀잘 정착해서
0: 네.
1: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0: 네.
1: 또 1년, 2년에 정착기가 됐을 때
0: 네.
1: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때 얘기가 너무 기대되면서요.
0: 네. 네.
1: 저희가 오늘은 이 시간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무수한 선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착 8개월 차 함경 북도가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랑하며 함께 남과 북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찬양 전에는 북한이 고향인 이봉옥 자매님의 이야기로 함께 했습니다. 정착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때론 삶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어둠 속을 걷는 것과도 같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들어오면 환한 빛이 비추이면 우리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물지 않을 수 있죠.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북한어 성경으로 선포하면서 이 새벽의 문을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리라 하셨다. 생명의 빛줄기 가운데 오늘 하루도 생명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몰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0: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1: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에 이곳으로 건너온 이수현 자매와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이곳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신 거죠.
2: 네네.
1: 2024년까지 극동방송을 북한에서 청취한 우리 이수현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방송을 북한에서 들으신 분들은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던 우리 이수현 자매님과도 네네. 같은 분들은 왜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도 나오는 단어들이지만 아멘,
2: 네.
1: 샬롬, 마라나타
2: 네.
1: 그리고 성경 구절만 해도 뭐 시편, 마태복음, 베들렘
2: 엄청 많잖아요.
1: 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듣다 보면 누군가는 되게 외계어 같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2: 네.
1: 같은 가나다를 쓰는데 이게 같은 말이 맞는지 헷갈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2: 처음에는 솔직히 북한에 있을 때 들을 때만 해도 그게 단어가 많이 낯설고 많이 어려웠어요. 그게 네.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그 교회를 나가면서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아직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지 오래는 안 돼가지고 네. 잘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 뜻은 다 알 것 같아요.
1: 그 흩어졌던 진한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는 네네. 과정 중에 근데 저는 그 수업을 들을 때도 그렇고 모르는 막 뭐 역사나 이런 게 나오면 사실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선생님은 계속해서 극동방송을 맞춰서 들으신 거잖아요.
2: 제가 일하고 힘들 때마다 그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간증하시는 그 목사님이나 집사님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1: 네.
2: 그냥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 들고 편안해지면서 잠도 잘 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더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 같은 고향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2: 네.
1: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먼저 탈북하신 분들의 얘기 가운데 기억에 남는 말들은 또 있으셨나요?
2: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탈북해서 넘어오다가 중국에서 다시 북송돼서 넘어가셔서 막 네. 죽을 고생 다 하면서도
1: 맞아요.
2: 다시 한국으로 또 넘어오시는 길에 또 하나님을 영접을 하시고 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무사히 한국까지 오게 됐다. 그런 말씀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1: 어떠셨어요? 그 말을 들으셨을 때. 반신반의 하셨을 것 같아요.
2: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1: 그렇죠.
2: 황해북도만 해도 이게 탈북민들이 거의 북한 남한으로 네.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막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냥 한국 분들이 탈북민인 척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했었는데
1: 네.
2: 이게 말투가 한국어 이게 남한 분들이랑 그 북한 분들이랑 말투가 다르잖아요.
1: 네.
2: 그래서 말투를 보고 진짜구나 하고 알았었어요.
1: 뭔가 진짜 고향 사람들이다.
2: 네.
1: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게 정말 거짓말일까라는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2: 계속 이렇게 자매님 이렇게 집사님들이랑 키면 네. 계속 듣지는 못했지만 항상 킬 때마다 그게 이렇게 탈북민 분인데 언제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1: 지금 딱 선생님의 위치인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근데

0: 지금에 제가 진짜 여기에 극동방송에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1: 네.
0: 앉아 있는다는 게 진짜 북한에 진짜 멀리멀리 듣고 계신 분들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북한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목소리도 제가 거의 아마 북한이랑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분들 들으면 진짠가 보다 아마 하실 거예요.
1: 그러면 선생님이 2년 전까지의 선생님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0: 네.
1: 지금 방송을 그때 그 선생님의 모습처럼 듣고 있는 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를 또 전해줄 수 있을까요?
0: 그냥 통일이 됐으면 좋기는 한데, 뭐, 아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니까, 그냥 통일이 돼서 그분들한테도 그냥 이 남한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그분들한테 거스란히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방송을, 거기서 들으시는 방송들이 거짓이 아니고 다 사실이에요.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저도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북한에 대해서 통일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교회에서 정말 그 누구 알아주지 않아도 눈물 흘리시면서 정말 열심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통일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정말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진짜 진리임을 전하면서 통일돼서 우리가 서로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잖았겠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자매님에게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는지, 그리고 또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황해북도 사리원이 고향인 2024년에 이곳으로 건너온 이수현 자매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샬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입추를 지나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이며 점차 시원함을 회복해 가는 듯 느껴집니다. 가을바람이 불면 깊은 산속의 나뭇잎들이 빨간 옷을 갈아입기 시작할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회복은 어떤 뜻입니까? 돌회, 돌아올 복을 사용하는 명사로 이전 상태로 돌이키거나 본디의 상태를 되찾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회복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람왕의 군대의 장관 나아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고 장관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고 자신에게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와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와 5장 10절에는 엘리사를 향한 나아만 장관의 간절한 바람을 엘리사가 말씀하는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어미로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말씀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그리하면 회복되리라. 하지만 나아만은 불순종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나아만은 떠나버리고 맙니다.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아만은 나병 환자 상태입니다. 이에 그의 종들이

0: 나아만 장관에게 말합니다. 열왕기 5장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 종들이 나아만 장관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만약 저 애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7번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에 나아만 장관은 깨닫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 여러분, 이렇게 회복은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말씀에 순종하여 깨끗하게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했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잊혀졌던 사람들, 멀리 있던 사람들이 시온을 향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떠났던 자녀들이 건강히 또 재정이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회복이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은 부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우리 북한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 되어 흥황하게 되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미전도 종족,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 이 회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사랑하는 남북의 동포 여러분, 그리고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전체가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북도에서는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30에서 34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에서 25도로,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3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3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반도 땅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은혜가 환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복음의 여정 시간 가운데 말씀처럼 주님께 순종하며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고 또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리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 관계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날 되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서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좋아하는 복을 정의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복받은 자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주후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사 성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화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화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화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화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 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들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2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장은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웅장한 회복되는 성전, 원래 이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회복되는 성전의 이상적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장면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은 이제 40장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데, 40장 5절에 동쪽을 향한 문, 그리고 바깥들, 그리고 20절에 북쪽을 향한 문, 그리고 남쪽을 향한 문, 그리고 안뜰 남쪽 문, 또 안뜰 동쪽 문, 안뜰 북쪽 문, 그리고 안뜰 북쪽 문의 부속 건물들, 그리고 48절에 보면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문의 현관. 그렇게 이제 있고요. 41장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골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의 모습, 그리고 서쪽 건물에 있는 이 성전, 그러니까 성전 성소, 지성소 뒤쪽에 있는 건물들이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나무제단, 향단과 같은 나무제단 문이 있고, 그다음 42장 오늘로 오면 제사장의 방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동쪽으로 들어가는데, 동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는 문 입구가 있고, 큰문 입구가 있고, 높은 이제 높이로 돼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곳에 종려나무 문양이 새겨져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쪽, 북쪽,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성전 이 서쪽 뒤는 이제 끝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 그다음에 동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북쪽이죠. 북쪽에서 들어오는 문, 남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고,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뜰이 있단 말이죠. 뜰 안에 또 담이 있습니다. 그담 안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또 다시 성전 성소로 들어가는 동쪽 문이 있고, 북쪽 문이 있고, 남쪽 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이제 들어가면 그 안에 성전의 인과 지성소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에스겔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성소와 지성소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휘장이 없고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휘장은 가려져 있고 절대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이제 이 문을 통과해서 그냥 갈수 있는 아주 독특한 모양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양의 성전이.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성전 바로 좌우로라는 말은 동쪽으로 들어가니까 북쪽과 남쪽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성전에서 나오는 성물과 진설병의 떡들, 이것들을 먹는 이 제사장의 방이 있습니다. 그게 42장에 나오는 제사장 방에 대한 설명이죠. 자, 42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렀다. 자, 북쪽에 가면 두 개의 건물이 있어요. 자, 그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했고, 자, 이 뜰을 두고 앞에 3층 건물이 있고,

뒤에 건물이 있습니다. 3층 건물이. 자,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 이 길이는 100척이 된다고 그러죠. 100척. 그리고 너비는 50척.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의 방이 있고 이들의 문은 북쪽을 향했다. 북쪽을 향했다는 건 뭐냐면 이 문이 이제 안쪽은 남쪽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성전 안쪽은 이제 이 남쪽이 되는 거죠. 근데 북쪽으로 왔다라는 건 성전들 바깥으로부터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백척을 갖고 북쪽을 향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방에는 3절에 3층의 회랑들이 있다. 3층, 1층, 2층, 3층 높이의 방,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그 안에 방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랑들이.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 이제 방의 안쪽에 안뜰이 있고 이 안뜰과 마주 대하는 건너편에 건물이 있는데 회랑 건물이 있는데 바깥들의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물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성전 바로 위에 앞에 건물, 뒤에 건물. 그 사이에는 이제 그 마당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5절에 보시면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다. 4절에 보면은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가 있고 있는데 이 위층의 방은 가장 좁고 5절에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3층 제사장의 집은 밑에가 제일 넓고 그 다음 2층 집 좀 더 좁고 그 다음 3층 집은 조금 더 좁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좁아서 계단처럼 이렇게 높아지는 방이라는 겁니다. 6절에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이 그 처음에 성전을 들어갈 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동문, 북문, 남문이 있는데 남문을 들어가면 그 안에 뜰이 있고 그 뜰 안으로 또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깥의 뜰 그리고 성전 안에 성전과 또 제단이 있는 그 안뜰이 있는데 이 뜰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바깥뜰, 이 3층인데 이 7절에 한 방에 8절에 바깥뜰로 향한 길이 이 성전이 바깥뜰로 향한 성전의 이 방의 길이가 쉬운 척이다. 바깥으로 나가는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다.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에 있는 두 건물의 사이즈가 다른 거죠. 자,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다. 이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은 북쪽에 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동쪽으로도 들어가는 이 통행구가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에 남쪽 골방들 맞은쪽.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골방들.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뭐냐? 이 제사장 북쪽. 2절에 보면은 방들의 자리는 백쪽이고 너비는 신쪽이고 그 문은 북쪽을 향했다고 그랬는데 북쪽들, 42장 1절에 북쪽들에 있는 제사장의 방이 있다면 북쪽들 제사장 방 밑에 성전이 있고 성전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남쪽 골방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머무는 방은 위에 북쪽도 있고 이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도 북쪽에 있는 것과 똑같이 네, 있어요. 11절에 두 방 사이에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과 같다. 길이와 너비도 똑같이 있다. 그래서 두 개의 건물이 남쪽에도 마주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13절에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들이다. 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제사장에 있는 방들, 남쪽에 있는 제사장에 있는 방들. 요 방들은 어떤 방들이냐? 거룩한 방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룩한 방들에서는 뭘 하냐? 여기 보면은 13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는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들을 거기서 먹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밖으로 가져가서 함부로 막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만 먹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먹는 것이

13절 밑에 보면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이제 다른 데 버리거나 다른 데 두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린 제물을 거기에 두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기서 먹고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고 그다음 성물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거기에 두는 용도로 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두게 되고 백성의 뜰로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장 5절에 보면은요, 성전의 담이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섯 척이면 이제 52c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530 그러니까 이 성벽의 두께와 높이도 이제 3m, 3m로 이제 올라가는 아주 웅장한 높이의 또 두꺼운 두께의 벽으로 딱 이제 그 외부의 부정함으로부터 막아주게 되는데 여기서 밖으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옷도 갈아입고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절에 성전 안을 이제 측량을 합니다. 성전을 측량하고 마친 후에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한다. 자,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성전 밖으로 나아가서 사방의 담을 측량한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는 성전이 이렇게 있고 동쪽 문, 북쪽 문, 남쪽 문으로 들어가는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에 큰 울타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16절에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 서쪽으로 돌이켜 측량하니 500척. 그러니까 사방을 측량하니까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다. 자, 500척은 이제 우리로 하면은 한 250m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이 길이가 한 50m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밖으로 500척이 되면 250m. 사방을 넓게 이제 둘러싸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바깥에 큰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넓이가 넓잖아요. 이 말은 뭐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고 그곳은 20절에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라고 했는데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이 거룩의 영역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이 성전의 역할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성별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보여준 성전은 이전에 있었던 성전이 다 훼파되고 무너졌는데 그것을 압도하는 웅장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사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이전에 있던 성전은 다 훼파됐으니까요. 압도적인 스케일의 큰 성전이 이곳에 쓴다라는 건 장차 사실 이게 이제 이 성전 자체가 성소와 지성소를 덮었던 휘장도 사라지고 담대하게 들어가면서 제사장들이 성물을 그곳에서 먹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이 그 살과 또 피를 먹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서 먹는 이 모습은 사실은 장차 임하게 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될 성전의 미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성전을 이렇게 측량하는데 여러분 측량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거 내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잿더미가 된 그 터 위에 새로운 성전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을 측량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 성전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고 측량하시고 준비하신 후에
그 다음에

0: 13장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2절에 동쪽에서부터 들어오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어디로 나가냐면 에덴 동쪽 입구로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도 똑같이 에덴 동쪽에 입구가 있었던 것처럼 성전도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 장차 이루어질 아름다운 에덴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나중에 주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성전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 이 성전을 이렇게 측량하고 아름답고 정교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본격적인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무너진 가운데도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있냐면 성전을 향한 열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이 땅의 가장 큰 복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누려야 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전으로 나온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 예수를 든든히 붙들고 그 생명을 힘입어 나아가는 주의 임재가 가득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성전을 둘러싸듯 배치되어 지어진 방들이 정확하게 대칭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렇게 질서와 조화로 이루어져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이 정해진 곳에서 제물을 다루고 먹으며 제사에 입는 예복 또한 따로 구별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가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는가를 묵상하게 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는 결코 짝할 수 없는 거룩함으로 영적인 영역 안에 있어야 함을 교훈으로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거룩한 환상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이시기를 원하고 동일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불가능하지만 이를 은혜로 가능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리며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십시다.

0: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오늘 나의 발걸음이 향할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묵상과 함께 8월 18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안에 깨어서 거룩한 심령으로 오직 영육이 강건하십시오. 샬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 오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요, 순종하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관해 주시길, 무엇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늘 네오문의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온 해피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연합군의 한 부대에서 전쟁 고아들을 위해 막사를 제공하고 정착시킬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고아들은 극진한 돌봄을 받게 되었고 최상의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아들을 수용하고 있는 막사의 장교들은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은 잘 먹었지만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장교들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에게 그 문제를 의뢰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심리학자들은 마침내 한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게 될 때 아이들의 손에 작은 빵 조각을 하나씩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밤 그 작은 손에 빵 조각을 쥐고서 하루를 마감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사이로 아이들은 밤새도록

0: 깊은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낮에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손에 빵 조각을 챙겨 쥐고서야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식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됨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란 말은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대책 없는 전쟁으로 이 세상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전쟁뿐 아니라 인공지능은 이미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나 경제 구조, 학교 교육 등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머지않아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참된 소망과 기쁨, 세상은 줄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산 소망을 주십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유산을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지 않을 때 거룩과 멀어지게 되고 자아에 빠져 두려움을 느끼게 됨을 깨닫습니다. 육체를 연단시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세상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네오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The Lord's Prayer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믿음의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결과는 다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미래에 대한 것은 믿음의 여백으로 남겨놓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왠지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이 여백을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불신앙적인 염려, 불안으로 채우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채울 것인지는 우리들의 몫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백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 여백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여백 속에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남겨두신 믿음의 여백을 온전히 주님께 대한 신뢰로 채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경동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보혈을 기억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863년 영국의 어느 매서운 겨울밤 한 농부가 눈보라를 뚫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인은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지만 여인의 품에는 옷으로 칭칭 둘러싼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잠시 고민하다가 여인이 목숨을 바쳐 지킨 갓난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치료해주고는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계속 반복해서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습니다. 눈밭에서 자신을 지키다 숨을 거둔 어머니를 떠올리며 한겨울에도 따뜻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잠도 5시간 이상 자지 않고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마음이 나태해질 때는 어머니가 쓰러졌던 웨일즈의 언덕을 찾아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공한 정치인이 돼 자신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영국 최초로 복지 기반을 세웠다고 평가받는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 거세게 몰아칠 때, 경건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떠올리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으신 주님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을 이미 은혜로 주신 주님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상동 감리교회 찬양대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이어지는 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문화교회 찬양대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M. 스캇 팩은 그의 대표작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첫 장 첫 줄에서 인생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 누구도 고난은 그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사랑의 주님께서 이 같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의 겨울이 길고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해도 때가 되면 희망의 봄이, 은혜의 봄이, 축복의 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담겨진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집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나의 강한 자아, 고집, 불순종, 죄의 모습들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어지고 낮아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교만하기 때문에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변명하게 급급합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 원인 제공자가 자신인데도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남의 얘기를 합니다. 인류지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저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여기는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두려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시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더라면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대답하기를 글쎄 하나님이 제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 뱀이 저를 꿰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남의 죄의 탓을 전가하고 변명하기 급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그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내 행동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내가 남에게 오해될 일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주님의 궁휼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낮아진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고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오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의인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자네를 그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무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곱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환난의 때, 절망의 때, 고통의 때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곱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입니다. 야곱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극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와서 내 마음을 짓누릅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보다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마음에 심한 고통으로 무엇 하나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이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하고 편히 누워서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 예배 시간을 한번 빼놓고.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모든 해악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나를 괴롭히는 해악자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재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문제 만날 때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나를 뒤덮어서 나를 더 문제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해도, 누가 날 물고 뜯어도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들은 빨리 자랍니다. 뭐 비료도 주지 않은데 빨리 자라서, 원래 알곡보다 더 빨리 자라서 알곡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농부가 거기서 보고 밭으로, 밭에 나서 낫으로 싹 한 번에 베어버리면 쓰레미 때에 던져서 다 시들어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잡초 인생입니다. 쓰레기 인생입니다. 결국 배임당해서 버림받게 될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악인에게 서지도 말고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고 악을 물리치고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림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마음에 평생 원한을 품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저 사람 그냥 물고 뜯고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가 망가지는 모습을 꼭 봐야 되겠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왜 재판장이 돼서 남을 심판하고 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한은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복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두나 보자. 내가 그 사람 어떻게든 끌어내리겠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너희들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라. 내가 악인들을 멸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악인은 심판을 받고 멸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3편 7절입니다. 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악인을 꺾으셨습니다. 시편 1편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되고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야곱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복받은 인생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절대로 악한 사람들이 무리해서 같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전하는 사람, 남을 헐고 물고 헐뜯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남을 무너뜨려가는 그런 사람, 악한 사람들하고는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도 안 되고 옮겨서도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악녀아 물러가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갈 것이다. 여러분, 의인의 편에 서 있으면 그 일생이 복을 받는 일생이 됩니다. 시편 37편 9절 10절을 말씀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곳을 자세히 살필 자라도 없으리로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 천국으로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고 악인들은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불모

지옥에 던져져서 벌끓는 불덩어리 속에서 모든 고통을 느끼지만 죽지 않고 영원토록 소리 지르고 신음하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청원을 갔다 온 모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아요. 하늘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있는 것인데 지옥을 막 불덩어리 속에서 몸부림쳐 소리를 치는데 모든 고통을 느끼면서도 죽진 않아요. 여러분 지옥 경험하라고 싶은 분들은 집에 스토브에 틀어놓고 손가락을 집어넣어보세요. 가스레인지에 손으로 불 올고 한 1분만 계셔보세요. 여러분 그건 지옥에서 맛보는 맛에 0.1초도 안 됩니다. 영원토록 그 불덩어리에서 몸이 달궈지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사도 있어 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무속인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토록 끓어오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만 믿고 여나한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므로다. 우리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가 잘 참지 못하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되어지고 그 다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갑자기 내게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저앉지 말고 약속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큰 사고를 만나서 다리 하나를 잃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한정원 선생님, 아주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모든 운동을 잘하는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23살 대학을 졸업할 때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난 앞으로 학교 선생님 돼서 아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임용고시 문턱이 높아가고 시험을 쳐도 안 되고 쳐도 안 되고 그래서 기간제 교사하다고 많은 일을 했는데 33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 다섯 번째 시험 쳐서 붙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큰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2013년 1학기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방학 잘 지내라고 그러고 교직원 40명이 광양제철소 쪽으로 교직원 연수를 가던 날이었는데 가다가 중간에 잠깐 바닷바람을 쐬기 위해서 한 15분 차를 세우고 내려갔다가 후에 올라와 건너물을 건너는데 대형버스 갑자기 유턴을 해가지고 불법 유턴을 해갖고 뒤에 있는 네 사람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맨 뒤줄에 있던 이 선생님이 그 버스에 깔렸습니다. 두 사람은 튕겨나가고 두 사람은 버스에 깔렸는데 버스에 깔렸는데도 이 버스 기사가 계속 움직여가지고 완전히 다리 하나가 절단하게 생겼습니다. 111 부르고 앰뷸런스 부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응급실까지 가는데 3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피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다리를 통하는 대동맥세가 다 끊어졌고 너무 많이 피를 쏟아서 중환자실에서 혼상태로 시간을 보내면서 이 고통의 시간과 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환상이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과 하얀 백상이 보이는데 그 어른이 어떤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아이가 다리가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 저게 나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 다리를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이 내가 새 신을 주겠다. 하나님 저는 새 신이 아니라 제 자리를 원합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환상도 퍼뜩 깨고 났는데 이미 다리가 많이 썩어서 다리를 잘라야 되겠습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다리를 잘랐습니다. 다리를 잘라나고 난 다음에도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리가 조금씩이라도 다시 자라게 해주세요. 도마뱀도 잘라면 또 자랐는데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자라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한쪽 다리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절망하지 않고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0: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주님 말씀 붙잡고 1년 7개월 후에 다시 학교로 들어가 복직을 하게 되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누워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한 교사는 운동 잘하니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골프 관련 업계 분야가 있으니까 골프도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서 휠체어 테니스에 도전해갖고 3개월 만에 장애인 청국대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조정 국가대표로도 선발되었고 배드민턴 전국체전 2연패를 2017년 18년 달성하고 2019년 골프 금메달도 따고 그 다음 코로나 후에 열린 전국체전 장애인 좌식 배구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모든 종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 세계 장애인 골프대회를 봤는데 의적으로 골프치는 그런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골프를 자기가 유튜브 보고 독학으로 연습해서 호주 절단 장애인 선수권 여자부에 나가서 우승을 합니다. 세계 장애인 골프 선수권 여자 스탠딩 금메달을 따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 필드 골프 개인전 1위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는 간증하면서 지금도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저들을 가르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서 예배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곧 그의 삶의 예배였습니다. 다리를 잃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잃지 않았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난 한정원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다리가 절단된 삶을 살아갈 때 아픔이 당연히 있습니다. 한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많이 넘어지고 그 아픔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픔을 통해 알았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성공을 원하는 기도가 아닌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기로 거룩한 성장을 하는 하나님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의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세계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국에 9191번, 02-6181에 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이게 방송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여섯 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부에 약간의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대놓고 밀고 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 중에서도

0: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 있으면 듣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1: 함경도 출신 탈북민 주일영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얼음장 같은 북한 땅에 복음의 햇살을 비춥니다. 북한으로 전해지는 극동방송의 선교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은 오늘도 북한 땅에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뜨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뜨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주향교회 이길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6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통해 좌절과 불평, 낙담, 부정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쁨, 평안으로 충만히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사 이 땅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하셔서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다양한 영화들이 개봉되고 있는 요즘 영화관에 다녀오셨나요? 최근엔 영화관에서 관람하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또는 컴퓨터 등으로 영화를 시청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일단 참 편하죠. 애써 채비를 해서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도 놓쳤다 싶으면 앞으로 되돌리기도 되고 좀 지루하다 싶으면 뒤로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화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짝 않고 앉아 있어야 하고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합니다. 따지고 보면 참 불편해요. 그런데요, 전 이런 불편함이 좋아서 영화관에 갑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화면을 조작할 수도 없기에 오히려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역설. 내 의지를 내려놓으니 새롭게 주어지는 기쁨들. 영화의 내용에 더 집중하게 되고요. 그만큼 누리게 되는 깨달음도 더 커집니다. 이렇듯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 깊이 누리게 해주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광야도 그러하지 않나요? 무엇 하나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광야, 내 의지대로 생략할 수도 조작할 수도 없는 그 순간,

나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되는 시간. 혹 삶의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계신가요?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광야의 시간일 수도 있기에 모든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참 평안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 아멘.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참 섬세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낮에는 내가 더울까봐 시원한 그늘막을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따뜻한 난로를 데워주시는 분.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가혹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출발해 볼까요? 자, 그럼 샬롬 모닝 루틴으로 이 아침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방에 힘찬 말씀 일발 장전. 샬롬 모닝 루틴 이야! 먼저 말씀을 따라 읽는다. 둘째, 찬양을 따라 부른다. 셋째, 출첵을 남기고 퀴즈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으아,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샬롬, 그리고 샬롬 전도사가 된다. 그리고 이 말씀도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요. 뒷자리 6809님, 샬롬, 좋은 7시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한여름 또 새벽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연이 참 좋습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6809님, 늘 이렇게 일상 가운데 또 함께 해주시고요, 또 새벽 기도 다녀오셔서 그 큰 감동과 은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뒷자리 4540님, 오늘 와주셨어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보석PD님이라고요. 아,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2642님께서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보석PD님,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사랑 애정 듬뿍 담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새날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음에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2642님, 4540님, 6809님, 3924님, 2667님, 7694님, 우리 모든 방송하실 분들 오늘 이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뒷자리 3924님, 우리 지역은 비가 이번에 좀 적게 내려 무척이나 아쉬웠는데요. 또 큰 재난을 당한 지역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비 피해로 이렇게 재난을 당한 지역 우리 성도님들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어디는 비가 좀 부족해서 문제고 또 어느 지역은 참 비가 갑자기 폭우로 내려서 지금 또 재난 가운데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도우어 주시기를, 주님께서 순조히 다시 잠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피자리 2667님께서도요, 샬롬, 샬롬,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샬롬을 세 번이나 외쳐주셨어요. 썸머 스페셜을 마치고 다시금 정규 방송을 듣게 되니 감사하네요. 보석PD님, 더 좋은 방송으로 방송 가족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시고 은혜 충만히 받게 하소서. 힘차게 출발! 눈웃음까지! 아, 힘이 나는데요. 우리 2667님, 샬롬, 샬롬, 샬롬. 자, 좋다. 참 좋다. 정말 좋다. 저도 이 좋다 한 세 번 외쳐봤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과 이 아침 함께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할 수 있음에 참 좋은 이 아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정규 방송으로 찾아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기쁨으로 함께해요. 우리 2667님도 감사합니다. 76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익숙하면서 반가운 목소리 김PD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으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3개 이렇게 애정 가득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해요. 힘이 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어제 광복절 대체 공휴일을 지나서 또 연휴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이 나요. 우리 7694님, 우리 방송하실 분들 이 아침 우리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힘얻고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출첵제시어 두 글자 드릴게요. 은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의미에서 은혜 두 글자로 출첵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은혜, 그레이스, 은혜 두 글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뒷자리 우리 2642님의 신청곡 위러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듣고 올게요.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0: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 안에서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이제 약 일주일 남았죠.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박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빨리 신청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진 않았다는 점. 우리 저자인 최상우 목사님은 서울 화양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에서 사역한 선교사 출신이세요. 또한 감리교 서울연회 교회 성장상을 수상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청년 부흥을 뜨겁게 이끌고 계신 우리 목회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우리 저자 목사님의 고백을 현장에서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요.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이 기도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 완전 강추하는 바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세미나,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번 공개 세미나는 특별히 무료로 진행되어 선착순 50분, 50분께는요, 최성우 목사님의 신작 베스트셀러 도서도 선물로 드립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우리 사랑이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번 여름 경주에서도 뜨거운 찬양단 세미나가 열린다는 사실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2026년 경주시 장년 및 청년 청소년 찬양단 세미나예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경주남부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요, 사랑선교교회 교육 목사님이시자 데이빗밴드 대표이신 정용수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전용수 목사님은 특별히 포항 극동방송 영파워 크리스천을 진행하셨던 분으로도 유명하죠. 오는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경주남부교회에서 열리는 경주시 청년청소년 찬양단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경주시 찬양단 세미나까지 정말 핫한 행사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과 참여 바라고요. 이 시간 특별히 오늘의 출첵제시어 여러분 두 글자 은혜였죠. 이 은혜와 더불어서 오늘 내가 세미나 꼭 참석하고 싶다. 아, 세미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미나 세 글자 보내고 싶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세미나 세 글자 보내주시는 분딱두분 추첨해서 제가 선물 특별히 더 드립니다. 오늘 선물 드릴게요. 강매 아니고요. 반드시 꼭 진짜 참석을 희망하는 분, 간절한 분이셔야 돼요. 나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기도 응답받고 싶다 하시는 분두 분, 세미나 두 글, 세 글자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이에요. 자, 이어서 우리 뒤절이 4540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올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소박의 목소리입니다.

4540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아멘 하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읊조리면서 또 아멘으로 화답해주시는 우리 4540님과 방송가 초분들이 계시기에 참 행복한 이 아침이에요. 주자리 4420님,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추. 피디님, 드디어 내일 국내 단기 선교를 떠난답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히히. 그곳에 많은 어르신들을 품고 섬기고 복음을 전할 텐데요. 저 역시 그곳에서 은혜 받고 오고 싶어요. 사고 없이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아주 신나는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더 이렇게 뭔가 가슴 벅차지고 막 기대가 됩니다. 국내 단기 선교 우리 4420님 약 한 3주,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매일 아침 남겨주셨는데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일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4420님 감사해요. 자, 뒷자리 4820님 샬롬, 은혜 라고 오늘의 두 글자 출첵 제시어 보내주시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좋은 아침 오늘 신청곡 드려요. 내 영혼이 은청 입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마치 오늘이 좀 월요일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또 이렇게 밝히는 그런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내 영혼이 은청 입어 예수전도단의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자리 7936님, 은혜, 오늘의 출첵제 시어 두 글자 보내주시면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신청해요.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승리하는 화요일 되이소, 라고 아주 정감가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또 샬조아와 함께하면서 극동방송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또 말씀과 찬양을 나누시는 7936님 참 귀합니다. 보내주신 신청곡 주와 같이 긁어가는 것 잠시 후에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오늘도 함께 주셔서 감사해요. 7117님, 샬롬. 2005년 3월에 포항극동방송 신사호 헌당 감사예배에 특송 찬양 올려드린 사진이 있어서 공유해요. 은혜로운 날 되소서, 기도로 동역할게요. 임마누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무려 2005년도 사진이군요. 네, 마치 오늘 엊그제 찍은 것 같은 그런 생동감, 생생함이 느껴지는 그런 사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7117님은 정말 포항극동방송의 막역한 절친이신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했더랑 붕괴세미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세미나 세 글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으로 세 글자 보내주세요. 아, 참석할까 말까, 아,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분 추첨해서요, 세미나 보내주시는 두 분 추첨해서 방송 마치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더불어서 은혜, 출첵제시어 두 글자도 함께 보내주세요. 자, 이어서 신청곡 함께 듣고 올게요. The Wonderful Cross,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입질이 4540님 등교 준비하고 있는 딸아이 아침 챙겨주었어요 라고요. 아 너무 일 상상가는 정감가는 화목한 아침 전경이 떠올라지고요. 뒷자리 9807님께서도요 오늘 큰딸 지현이 중학교 개학입니다. 무더위 방학 동안 잘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친구들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현이에게 지혜 주시고 그 친구들에게 사랑으로 잘 해결해 주세요. 2학기 생활도 오직 주님 뜻으로 은혜롭게 잘 보내도록 지현이와 더 기도할게요.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지현 양 화이팅이에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다 순적하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지현 양이 또 깨닫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또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듭니다. 이 삼촌이 함께 기도할게요. 아 우리 9807님은 지현 양하고 혹시라도 같이 못 오더라도 우리 어머님 또는 아버님이시라면 이 사랑이들한 공개 세미나 다음 주 수요일 날에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의 양육 문제도 함께 논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9807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어서 우리 시절에 우리 7936님의 은혜로운 신청곡 함께 듣고 올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참 좋고 행복하죠. 다윗과 유나단의 목소리.

7694님 샬롬. 오늘도 신나는 찬양과 힘찬 보석 PD님 목소리로 아침잠을 깨웁니다. 출근했는데도요 정신은 여전히 침대 위에 있네요. 히히. 비구름 거친 화창한 아침 모두 화이팅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비슷하네요. 하지만 말씀과 찬양 이 극동방송 샬조아와 함께하면서 저도 지금 깨우고 있답니다. 우리 769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힘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769사님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 우리 769사님 힘 얻으셨죠? 3072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귀한 은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디님 모두 힘이 나는 화요일 보내세요. 신청곡은요 하루를 시작할 때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찬양곡이 아주 산뜻하고 딱 듣기만 했는데 벌써 행복해지는데요. 우리 3072님의 아주 복되고 은혜롭고 아주 사랑스러운 찬양곡 듣고 올게요. 하루를 시작할 때

0: 7362님, 키르키스탄으로 가는 선교사님 가정에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주원에서 평안하시도록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넘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요 중보기도 제목을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찬양인데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의 은혜 두 글자 출첵 제시어 드렸거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은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뒷자리 9807님, 사랑이 뜨란 세미나 벌써 신청했어요.
1: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사 일어나라 말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팔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오늘도 은혜롭게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방송가족분들 감사해요. 뒷자리 3697님, 늦은 출첵입니다. 보사피디님, 은혜란 단어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니 혜성처럼 제 삶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야, 마치 시적인 표어 같습니다. 너무 멋진데요?

은혜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보니 혜성처럼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주님의 사랑이었다. 저마다 이런 혜성 같은 주님의 사랑 가슴속에 품고 계시죠? 우리 3697님 전혀 늦지 않았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멋진데요. 뒷자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은혜로운 찬양들 감사해요. 비가 온 후 개는 하늘처럼, 연휴 후 오는 피로감 털고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 화요팅! 힘차게 외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시 연휴 타파는 샬조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4540님 오늘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데요. 목요일에 출근하려고요. 오후에 수업만 가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좀 아팠어서 쉬어야 할 것 같거든요. 늘 영혼육이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보사피디님 여호와 니시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4906님께서도요. 아침하느라 이제 보내네요. 언제나 해와 같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공개세미나 벌써 신청했어요. 히히 보내주셨습니다. 센스 넘치는 이행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은혜 두 글자로 출첵 제시어 드렸죠. 세 분 추첨했어요. 뒷자리 2657님, 4906님, 9807님까지 세 분 축하드리고요.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면서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낮엔 구름 기둥과 밤엔 불 기둥을 드리우면서까지 섬세히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정말 특별한 손님이 방문하시거든요. 궁금하시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꼭 청취해 주세요. 그럼 저도 오늘은 여기서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여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첫째, 고난이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얻게 될 땅이 얼마나 풍부한 옥토인지 설명했지요. 오늘 본문부터는 주제를 바꾸어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는 너를 위하여 스스로를 경계하라입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며 내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경계해야 하나요? 12절 13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하지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니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철과 동이 은금으로 증식되고 풍부해지니 성경 공부 모임이 어느새 골프 모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잘 되고 번성할 때가 바로 가장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넘어지기 쉽고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고난이 없고 재산이 풍부하며 자녀가 잘 되길 기도할 때가 많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성공과 번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금이 증식되고 풍부해질수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가 어려워지는 까닭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들어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너무 비옥하고 아름답기에 도리어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미리 안 거예요. 그렇게 14절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합니다. 저 역시 돌이켜보면 제가 부잣집 장로님 댁 아들에게 시집가니 모든 사람이 교회 잘 다녀서 복받았다며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실상 제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난 것은 풍부한 재물과 좋은 집 때문이 아니라 힘든 시집살이 속에서 내 자아를 깨뜨리는 남편을 마주하며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 제 생명을 내놓고 병원이 망해서라도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 곧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난 없이 풍족하기만을 바라며 기복적으로 기도하진 않나요? 잘 되고 번성할수록 오히려 더 깨어 경계하며 하나님을 붙드나요?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둘째, 나의 출애굽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14절 하반절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하나 되짚어요.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먹이셨다고요. 왜 이렇게 열거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니 광야를 가리켜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해요. 그 광야에 불뱀이 왜 왔는지 기억하시나요? 백성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불평했기 때문이지요. 또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유는 무엇이죠? 백성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또 불평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짚는다는 것은 곧 나의 원망과 불평, 실패와 죄악까지 함께 고백하며 그런 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이에요.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고하지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신 목적은 나를 낮추시고 마침내 가장 좋은 복인 구원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고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재물을 얻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운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분도 내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루었다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0: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곧 출애굽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죄에서 건지셨는지, 고난 중에 불평하는 나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셨는지 되새기고 나누는 것이 곧 간증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의 출애굽 간증은 무엇인가요?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내 모습까지 정직하게 나누고 있습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하며 내 능력과 손의 힘을 자랑하고 있진 않나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음이 교만해졌다가 멸망의 사건을 경험하고서야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중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유년기에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원룸에서 살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재결합하신 후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고 풍요롭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았어요. 그렇게 8년 동안 한 아파트에 살면서 저는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잊었어요. 나쁜 형들과 어울리고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드나들던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부모님 몰래 제 멋대로 오토바이를 샀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며 마음이 교만해졌지요. 결국 저는 부모님과 교회 공동체 선생님들의 염려와 충고는 다 무시한 채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주변에 신고로 하루에 두 번이나 파출소에 잡혀가는 멸망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잊고 제 탐욕만 구하며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멸망을 경험하고도 오토바이의 쾌감을 끊지 못한 저는 또 부모님 몰래 오토바이를 샀다가 얼마 못 가 부모님에게 들통나면서 오토바이를 향한 탐심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하나님과 부모님 말씀, 세상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저의 모습이 부끄럽고 회개가 돼요. 앞으로는 제 욕망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과 부모님과 교회 공동체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학생의 본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싶을 때마다 절제하게 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중학생 아이도 이렇게 간증을 잘하네요. 오토바이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다 생각하며 꼭 끊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멸망은 그저 광야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우상은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 더욱 찾기 쉽죠. 그러니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도리어 축복이에요. 2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함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고난 없이 풍족하기만을 구하며 그것이 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며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을 외치던 교만한 저희입니다. 잘 되고 배부를 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때임을 알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자아가 깨지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저를 그럼에도 먹이시고 입히신 그 손길을 날마다 되새기며 저의 출애굽 간증을 잊지 않고 나누길 원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광야를 지나는 그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욕망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과 부모님과 공동체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2: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희성 소장님이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0: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희망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0: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새일 여성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포항지점 신청자 모집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89-44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누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나는 누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81주년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기념일이 왜 있습니까? 휴일하라고 있는 건가요?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누구이며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또 고민도 하고 그렇게 지내라고 나라에서 기념일을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쉬면서 곰곰이 그 가운데서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정해준 날 아닙니까? 광복절 어제 우리가 보냈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정체성과 사명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게나마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이후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전환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있을 것 같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말을 통해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는 국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입니다. 1번 한번 해봅시다. 시작.
3: 성도는 국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2: 네, 여러분, 국가의 강력한 무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큰 무기는 경제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강한 나라일수록 더 강대국이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국가들이 경제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힘 매우 중요하지요. 국방력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만큼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첨단 무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가, 그것이 국가의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전쟁의 이야기들이 세계 방광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재래식 무기 또는 군사의 머릿수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구나, 현대전에 대한 양상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최고의 재래식 무기 뭐 탱크나 전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극히 작은 드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드론이라고 하는 작은 그 기계에다가 여러분 무기를 장착해서 레이더망을 피해서 적진에 침투하고 그 어마어마하고 크고 강력한 탱크와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현대전의 놀라운 여러분 양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한다 할지라도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방어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도움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지붕을 돕는

0: 있는 것처럼 요격을 방어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미사일들이 오게 될 때 요격하는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참 요즘 전쟁을 보면요, 정말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총 하나 들고 애국심으로 싸우던 시대는 이미 지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최첨단의 국방의 무기를 가지려고 나라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력이나 국방력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화적 힘이라든지 외교적인 힘, 이건 역시 나라의 국방과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사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0: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지금 지칭받고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에 의해 들림을 받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스승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의 전차입니다. 탱크입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장군입니다. 군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장군 출신입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무장했던 그러한 전사입니까? 전차병이었습니까? 미사일병이었습니까? 아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병거요, 마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 고백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은 경제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던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뢰며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닫히기도 했던 그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군사나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엘리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 당시에 엘리사의 이 고백은 아, 옛날이니까 탱크가 없는 시대니까 미사일이 없는 시대니까 이게 통했겠지. 그러나 지금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작은 드론 가지고도 세상의 전쟁을, 승패를 좌우하는 이 첨단 시대에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 될 수 있는가라는 혹시 의문이나 불쾌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나라를 지켜내는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낙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조국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게 죽음을 주십시오. 그런 결연의 각오를 가지고 스코틀랜드를 지켜내기 위해 무릎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이 바로 존 낙스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도를 통해 스코틀랜드가 견고하게 지켜지는 것을 봤고 적군들과 그를 괴롭혔던 메리 여왕 역시 1만 명의 스코틀랜드의 군사보다 한 명의 존 낙스가 더 두렵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만 명의 군사보다, 칼을 들고 있는 군사보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이 훨씬 더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낙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E.M. 바운즈, 기도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E.M. 바운즈, 이분은 기도에 관한 책을 여러 권 그렇게 저술해서 우리 한국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E.M.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결코 일을 피하는 게으름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세밀하고 역동적인 사역이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이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가서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주일날에도 가게 문을 열죠. 일하러 가죠. 왜? 기도한다고 돈이 떨어지는 것 아니니까, 기도한다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 땅에서 높아질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움켜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도 하시고 문을 닫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결코 게으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봤습니까?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 제 말이 아니고요, 종교개혁자들의 말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동이라는 말 속에는 힘듦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기도 어렵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기도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의 의지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얽어매고 붙잡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영적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안에서도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나를 막 감쌉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아이고, 가스레인지 껐나? 우리 애는 잘하고 있나? 점심때는 뭘 해먹나? 왜 갑자기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올라올까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아이고,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부지런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함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요, 시간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노동, 거룩한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왜 거룩한 노동입니까? 왜 거룩하다고 말합니까? 기도의 행위가 왜 거룩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선명합니다. 그래도 내 백성이 구하여야 내가 허락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따위에 흔들리는 분도 아니시고 기도가 있다고 일하시고 기도가 없다고 일 못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에너지가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이 힘이 충전되어져서 강한 손을 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일에 우리의 기도가 함께 보태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보태어질 때 그새서야 비로소 일어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그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구하여야 내가 응답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일하셨던 방식과 동일하게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때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거룩한 노동, 하나님과의 동역이며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그러한 버튼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엘리야 당신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병거요 마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광복 81주년입니다 긴 세월 지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을 지나고 8.15 광복을 맞이했던 이 피폐했던 이 땅, 81년 만에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국이 됐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0: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온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어릴 적 생각해 보면 6월이나 8월 이렇게 6.25 기념일이나 아니면 8.15 광복 이럴 때가 있으면은 이 교회에서 여전도의 권사님들이 구국기도회 해가지고 한달 동안, 두달 동안 나라를 위해서 매일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사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저 산으로 기도원으로 올라가가지고 산 구석구석 기도원들마다 뭐였어요? 구국성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 기도의 어머니들이 가득가득 차 있었어요. 요즘도 뭐 어머니들이 산에 가긴가요? 단풍놀이 하러 가고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무릎으로 산을 오르는 그런 민족의 어머니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이고 구국기도에 뭘 구국기도에 기도한다고 구국이 되냐? 경제를 살려야 구국이 되지. 정치를 잘해야 구국이 되지.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나라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닙니다. 예, 죄송해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 중에 정치인이 있다면 이해하시길 바라요. 정치인들 믿을 수 있습니까? 군인들 믿을 수 있습니까? 군인 가족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힘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일하시면 나라가 안전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엘리사도 알았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라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다시 군대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의 천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는 무기.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무기가 무기고 안에 그냥 가만히 썩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 총알이 왔다 갔다 하며 빗발치는 그 현장 속에 무기가 무기고 안에만 가득 담겨져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장에 나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성도가 기도의 무릎의 현장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무릎이 더 꿇어져야 이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기도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치닫고 개인주의도 모자라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옆집이 어떻게 되든지 내 집만 잘 되면 되고 옆 가게가 어떻게 되든지 내 가게만 잘 되면 되고 옆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내 학교만 잘 되면 되고 내 지역만 잘 되면 되고 내 나라만 잘 되면 되고 여러분 이런 옹졸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공생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계와 열방의 화평과 세계와 열방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의 구원의 역사들이 항상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강력한 무기가 바로 먼저 부름받은 성도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도는 능력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한번 2번 같이 읽습니다. 성도는 시작.
1: 새 옷을 입어야
0: 성도는 능력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첫 번째 했던 것이 자기의 입고 있던 옷을 찢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것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자기의 옷을 벗고 엘리야의 옷을

0: 취했다. 성경은 그렇게 두 가지의 일을 엘리사가 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뭡니까? 옛 자아를 벗었다는 거죠.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벗었다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 내 방식을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시대 새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계승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 이 여기서 말한 엘리야 선지자의 옷은 겉옷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옷과 함께 입고 있었던 엘리야를 통해 함께 걸어가셨고 함께 능력을 행하셨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셨던 그 겉옷을 그가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일들로 행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에 결연한 의지가 자기의 옷을 찢고 스승인 엘리야의 겉옷을 취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옷을 입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재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2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입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구체적인 말씀의 명제와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아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겉옷을 벗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바디메오가 그가 보지 못하고 거지의 신세로 살아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것이 뭡니까? 그의 겉옷을 벗고 예수를 쫓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그가 왔을 때에 그에게 요청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네 겉옷을 벗어라. 네 겉옷을 벗고 저 강에 들어가서 7번 씻어라. 겉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어떤 겉옷입니까? 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계급장이 달려있는 그 겉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그의 찬란한 자기의 흔적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네 속사람, 네 원래의 그 연약함으로 그대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옷을 입어 그의 피부가 아기의 피부같이 여전하여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요청하셨던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죄도 내려놓고 욕망도 내려놓고 찬란했던 과거도 내려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철저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성경 속 인물들을 다 보십시오. 성령의 권능 아래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옛 자아를 다 불태워버리고 옛 자아를 다 씻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불같은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다 태워주십시오. 물같은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를 온전히 씻어주옵소서. 여러분 물과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태워낼 수 없는 버려버릴 수 없는 씻어낼 수 없는 모든 죄의 흔적들을 다 불태워 깨끗하게 씻겨버려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찬란한 능력의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우리는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을 쓴 C.S. 루이스, 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시작!
1: 성령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

0: 내 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강함에 투항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내 교양을 계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영적 존재입니다.
1: 신앙생활은 내 교양을 계량하는 것이 아니다. 계량이 뭐예요? 그냥 있는 틀 안에서 밖에만 덧칠한다는 거예요. 도배지 바꾸고 장판지 바꾸고 페인트 색깔 바꾸고 그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곰팡이 핀 방구석에 예? 곰팡이 핀 방구석에 곰팡이 보인다고 거기다가 그냥 도배지 사다가 발라만 놓으면 곰팡이가 없어졌나요? 며칠 가지 않아서 또다시 곰팡이 냄새가 우리에게 파고들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도배지로 덧칠만 한다고 그 집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곰팡이가 집을 엉망진창으로 가족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부분을 도려내고 씻어내고 새롭게 해야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뭐예요? 그냥 있는 것,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내가 움켜쥐고 싶은 것은 그대로 남겨둔 채 하나님 요거는 건들지 말고 다른 부분만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가 요것은 놓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라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다 바꾸더라도 돈은 가져가지 마세요. 다 바꾸더라도 내 명예는 가져가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을 입는다는 것은 성령의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완전히 투항하는 것이에요. 투항이 뭐예요? 두 손 들고 맨몸으로 가는 게 투항입니다. 이것저것 가져다가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투항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갈망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경험, 내 알량한 자존심, 내가 붙들고 있는 내 힘의 근거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진짜 계량, 완전 재건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예수로 덧입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도배지 뒤에 숨겨놓은 곰팡이처럼 여전히 내 옛자아가 살아있습니까? 우리 모습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둘로 찢었습니다. 찢었다는 게 뭐예요? 다시는 못 입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못 입게 한다는 거예요. 청년 사역할 때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뭐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회개하고 아 목사님 안 돼요. 너 어떻게 했어? 저기 책상 서랍 안에 넣어놨대. 버렸어야지. 회개하고 돌아서서 책상 서랍에 있는 거 또다시 꺼내가지고 볼 것 같으면 버렸어야지. 우리는 그런 좀 연약한 존재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둘로 찢어 다시는 입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 미련이 남아가지고 버리지 못하면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한 거. 새 옷을 입어도 냄새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 옛 자아를 철저히 버려버리고 능력의 새 옷을 입은 존재가 성도라고 엘리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희망이며 이 땅의 병고와 마병이신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새로운 옷을 덧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옛 자아는 철저히 버려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계급장을 다 떼야 돼요. 내가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그래서 뭐요? 목사라는 명찰 달고 가면 마귀가 벌벌벌벌 떱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옛자아를 버려버리고 심령의 능력의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둥,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번째 메시지, 사명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는 사명을 계승하며 이어서 감당해야 합니다. 연이어 감당해야 합니다.

0: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들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뀌어도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바뀔 때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이어져 계승하여 그 사역이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엘리야에게 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 계승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 동역하시는데 그 동역에는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신앙의 계승을 이어받아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갔듯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고 엘리사가 이제 그 일에 계승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8.15 광복을 지났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날입니까? 근데 여러분, 8.15 광복이 그냥 저절로 왔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피와 땀과 생명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줬기 때문에 오늘 이 후세대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지금 그의 사도 생도들과 함께 신학교를 운영하고 또 다른 시대의 역사에 쓰임받는 제2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의 계승에 대한 그러한 책임감이 따라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매 시간 시간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서 이 땅, 이 민족,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저 꽃감 하나 둘 빼먹듯이 빼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만 즐기다가 그냥 사라지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0: 아멘. 신명기 말씀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애굽 생활에서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전환기에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시대와 시대의 전환기 사이에 있는 그들에게, 세대와 세대 사이에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장 먼저 네 스스로를 잘 지켜라. 네 스스로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 스스로 강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가 할 일이 있다면 네 아들과 손자들에게 그것을 계승해 주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시대와 세대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시대적 사명의 부름의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사는 게 아니에요.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살려두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삼가 조심하게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하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아들과 손자들에게 그 일을 알게 하라. 신앙의 계승이 있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본문 뒤에 보면 선지 학교를 만들어서 선지자들 생도들을 모아 신앙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파송하여

0: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뭐 안수받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녀들에게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전화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너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다.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너는 예배자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정체성이 뭔지 알게 하시고 아들들과 손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 교회의 애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젊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중보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요청하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어서 먼저 불러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여,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메시지, 기도의 성도가 되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능력의 옷을 입자, 사명을 계승하고 이어가자, 이 메시지를 신비에 잘 새기고 삶에서 실천해내는 하나님의 기대주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 침례교회 손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74-6162번 경주제일 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